0: 가좀 담겨 있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몽골이랑 중국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잠시 이제 그 국내에 귀국해서 이제 국내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때
1: 네네.
0: 계셨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1: 몽골에서 1999년도에 파송되었어요.
0: 네.
1: 몽골에서 10년간

0: 아, 전화 받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0: 부산에 가고 계시고, 운전은, 네, 그 사모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예,
0: 다행입니다. 그러면
1: 그렇습니다.
0: 안전하게 참여가 좀 가능하시겠네요?
1: 네네.
0: 네, 다행입니다. 부산에는 어쩐 일로 가세요?
1: 제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0: 정기검진 받으시러?
1: 예.
0: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늘 받으시는 그런 검진이신 거죠?
1: 네, 심장 수술을 하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0: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1: 네네.
0: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심장 수술 받고 나서 해외 사역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심장 수술을 받은 한 4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0: 아, 4년 정도
1: 국내에
0: 되셨고요.
1: 들어와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0: 그러셨어요?
1: 네네.
0: 아이고, 참, 네. 아유, 부산 또잘 다녀오셔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그런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저희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선교사님, 오늘 제가 세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맞추면 제 오늘 상품이 영양크림이거든요?
1: 예.
0: 네, 이 크림, 어떻게 쓰실 건가요?
1: 사람 줘야죠.
0: 아, 정답을 외치셨습니다. 네, 벌써 한 문제를 맞추신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늘 극동방송을 좀 들으세요?
1: 네,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선교사님이시고, 또 극동방송 애청자시니까, 문제, 네, 아주 문제 없이 아주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그렇게 바라봅니다, 선교사님.
1: 아멘.
0: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드릴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늘 찬양 퀴즈라는 거.
1: 예,
0: 네.
1: 알고 있습니다.
0: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부르다가 뚝 끊으면 그때부터 불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나 자유 얻었네.
1: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0: 정답! 아주 손쉽게 첫 번째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자, 두 번째
1: 감사합니다.
0: 문제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자, 성경 속에 보면요. 참 많은 성경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중에는 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그 인물, 그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아브라함.
0: 아브라함, 정답! 오,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모퉁이돌이 되셨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주님 앞에 영광과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1: 교회.
0: 교회입니다. 정답! 정답,
1: 감사합니다.
0: 정답. 아주 손쉽게 세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이야, 선교사님.
1: 네.
0: 네, 근데 전혀 긴장한 티가 없으시네요.
1: 항상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0: 이야,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영양크림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인데, 우리 아까 집사님, 네. 아, 집사님이 아니시죠. 네, 그, 저희 사모님 드린다고 하셨어요.
1: 네.
0: 네, 사모님께서 좀 기뻐하는 기색이 얼굴에 돌고 계신가요?
1: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0: 뭔가 사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선교사님께서 우리 사모님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동안 또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기왕 방송에 연결된 김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우리 사모님께 사랑 고백 한번 하시죠.
1: 여보, 사랑합니다. 제가 생명 바쳐서 사랑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 방금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2: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음성만 들어도 진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이 사모님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계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네, 우리 옆에도 사모님도 계시지만 지금 혹시 좀 방송을 통해서 뭐 감사함이나 좀 못다한 말씀을 좀 전해드린 분이 있다면 좀 누가 생각나세요?
1: 아버님입니다.
0: 아버지?
1: 예.
0: 오, 아버지와 좀 어떠세요? 좀 사이가 좋으신 편이신가요?
1: 아버님도 목회자셨고요. 지금 95세 은퇴하시고
0: 네.
1: 서울에 혼자 계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0: 그러시고.

0: 그렇군요. 그럼 우리 아버님을 향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아버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기도 덕분에 선교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아유, 사랑합니다. 이야, 이렇게 또 마음을 전하는 아드님이 정말 흔치 않으신데, 우리 선교사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아닙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부산 또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사모님하고도 앞으로 계속 서로 사랑하시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이 긴급전화 052 도전자이신 이 울산교회 소속의 우리 오교수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 전파에 좀 반대하는 그런 국가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 이 오교수라는 성함이 가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이름 없이 그리고 정말 얼굴 없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하네요. 앞서서 전화 연결되신 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은 저희 선교사님이시고 참 귀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우리 특별히 네, 크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영양 크림과 더불어서 제가 창고를 다 털어서 또 좋은 선물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물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052두 분의 도전자와 함께했는데 오늘 코너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 피아워십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멘, 웨이홈의 찬양,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죠.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캐릭터가 필요하대요. 뭐, 진행자부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 그리고 다양한 재능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연예인까지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멋진 예능 프로그램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는 모두 다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뜻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재능들을 통해서 좀더 다채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옆 사람과 나의 어떤 능력치를 비교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껏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펼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남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는 이제 결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핏이라고 부르죠. 서로 간에 돕는 배핏입니다.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돕는 배핏을 또 다른 말로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혼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지내도록 세우지 않으셨어요. 서로 간에 동역하고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도 돕는 배필이요. 교회를 세울 때도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결혼과 교회입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겠는가, 누구를 선출해야 되겠는가, 선출된 직분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 선출이 무엇이고 그 직분자의 사역과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신앙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가장 공들인 사역, 심혈을 기울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열두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120명이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된 거야. 이 공동체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12명, 120명, 3,000명, 5,000명으로 성장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를 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내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게 되니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사오니, 이 숫자가 조사오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더욱더 힘써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지상교회 중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급속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열두 사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열두 사도가 아니라 열두 사도를 통해서 믿게 된 성도들을 이끌어서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에 네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가서,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한 단어를 꾸며요. 수식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Make disciples가 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제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제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저는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문화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본질이죠. 어떻게 하면 메이크 디사이플스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이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나갈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제자 삼는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 의미는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헬라파가 누구이고 히브리파가 누구인가? 헬라파는 이방인 출신들, 이방 출신들, 타 지역 출신들. 그러면 히브리파는요? 그곳에서 자고 나란 그 안에서의 사람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굴러온 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온 돌에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의 화살이 히브리파, 즉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놓은 솔루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지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민. 열두 사도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자기들은, 열두 사도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3,000명, 5,000명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12명이 5,000명 이상을 케어하는 것이, 목양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도 부족한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소외되고 제외되고 또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이들을 전담할 일꾼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일곱 일꾼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곱 일꾼들을 일곱 집사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일꾼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집사라는 그 헬라어 단어,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일곱 일꾼들을 집사라고 부르느냐, 사도행전 21장에서의 이유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곱 일꾼을 당연히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 단어로 보면 헬라 단어에서 집사는 없어요. 그러면 집사를 누가 넣느냐?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빌립을 집사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서상, 우리나라의 정서상 일곱 일꾼을 뭐라 부르냐면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일꾼, 일곱 집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일꾼들을 일곱 집사로 여기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 자신의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은 거죠. 이것은 구약에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약 30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의 재판을 누가 혼자 담당을 했어요? 모세 혼자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300만 명의 재판을 담당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세가 몰라요. 그리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누가 이 문제점을 캐치를 했어요? 장인 이드로가 캐치를 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익숙해져서 당연시 되어져서 문제인지 몰라요. 외부에서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300만 명의 그 재판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뭘 제안합니까? 대신할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라 라고 해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업무는 훨씬 더 줄게 된 거예요. 모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웁니까? 우리 교회가 왜 집사 5명, 권사 10명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감투를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가 세워준다고 해서 얼마 헌금해야 됩니다, 집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그렇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드려져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흥황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직분자를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에 일꾼의 자격,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할 때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는 몇 번 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삼마며 나오는 것 그리고 직분자가 되어서 그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또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된다. 그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저 뒷자리보다 윗자리보다 아랫자리가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먼저 채워 앉으면서 예배 온전히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죠. 건의를 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또 당회에서 그것을 듣고 검토해보니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맞지 않고 또 지금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건의를 하고 건의가 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형편이 되지 않는가 보다로 여기고 거기에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 충만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열매를 보고 알죠. 성령 충만의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나무를 무엇을 보면 아는가? 열매를 보면 알죠. 육적인 사람은요, 육의 열매를 맺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나의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아홉 가지 열매가 취사 선택이겠습니까? 아니면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하나로 봐요. 삼인칭 단수로 봐요.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맺혀지지 않죠. 하지만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꼭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한 또 보여주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때와 기한을 파악을 해서 아, 이러한 때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러한 때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빨대가 필요했어요. 아이스커피를 만드는데 빨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빨대를 교육자가 어디에 갔냐면 그 옆에 있는 커피숍 빨대를 그것도 빌려달라 그랬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그 가서 다른 교육자 가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구입해줘서 더 팔아줘도 부족한데 가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커피숍인데 공짜로 여러 음료수 나눠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빌려달라 그러면 그 주인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거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혜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을 할 때 키와 그 몸이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더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셨어요. 목회자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점검을 받습니다. 이때 두 가지의 소명,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콜링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외적 소명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그 목회자 후보생을 볼 때에 아, 당신은 충분히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이 두 가지의 소명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필요해요.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일곱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러분, 집사 동일하게 권사도 마찬가지죠. 권사는 성경에서 만든 직분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운 준항종직으로 권사를 세우는 것이죠. 집사도 권사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자격, 신앙의 모범, 생활의 모범,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뽑아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직분자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헌금의 자리는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필요해요. 생활의 모범이에요. 주변 이웃들에게 인정받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라고 할 때 신앙의 모범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생활의 모범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분자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분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목사면 어떡해요? 집에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사의 자격 가운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서 2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느리님 사람, 이것을 세번역에서 보면 막 일꾼들로 표현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섬기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느리님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세번역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막 일꾼들, 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 일, 일들을 하는 사람들, 즉 이런저런 일들 시키는 대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있고 헌신하고 들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느디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왕이 되려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이름 있는 자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름도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라면 내가 먼저 드려지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하는 막 느디님의 막 일꾼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웁니까? 교회의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일곱 일꾼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과 생활과 가정의 모범이 된 사람, 느디님 사람.

0: 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뽑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전제가 있어요. 직분자의 선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맞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계시된 이를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 직분자로 뽑아야 된다. 어떤 이들은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해야 된다. 가장 잘 아니까 임명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선거를 합니다. 왜 선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선거에 되고 안 되고요를 따라서 예를 들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모델인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너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7명의 일꾼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바미나, 디몬, 니골라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어요. 헬라식 이름. 물론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만 보더라도 안디옥 출신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겁니까? 일꾼을 뽑는 겁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를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부들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헬라인들을 직분자로 일곱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격이 되어지는데 이 기득권을 박힌 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직분자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분들이 직분자로 선출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또 박수치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 선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직분자 선출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이미 직분자가 된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분들은 정말 힘써 느디님의 막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국에 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을 넘겨보니까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이맘때쯤이면 문득 지난 시간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 내가 계획했던 만큼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만 보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된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도 지금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의 마지막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시간을 평가하며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감사가 없는 회고는 아쉬움으로 끝나지만 찬양으로 돌아보는 시간은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 허전한 마음으로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상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허망한 마음을 만지시고 다독여서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김대환의 주의 은혜라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 따라 부르니까요. 정말 감동이 되고요. 감사가 됩니다. 2026년도 절반을 보냈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상반기 6개월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오늘이에요. 네, 혹시 뭐 오늘 휴대전화 사진첩이나 이런 거 한번 넘겨보셨나요? 아, 1월 사진 보면, 이게 벌써 반년 전이야 싶고요. 달력도 넘겨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점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뭐, 지난주 일뿐만 아니라,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첩도 쭉 보고 메모해두었던 것들, 또 달력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아팠던 순간, 근데 회복되었던 일, 걱정했던 일이 지나간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생각지 못했던 따뜻한 선물들,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낸 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큰 일이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때또 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곡으로 성가곡으로 같이 했고요. 또 이어서 박영희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또 힘차게 같이 불러봤습니다. 1842번님 상반기 이제 끝나네요.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루지 못한 것보다 지켜주신 은혜가 더 컸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우린 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것들 좀 후회와 아쉬움이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허전함과 허무함이 남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또 지켜주신 은혜, 오늘에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또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 매달 말에는 약간 이제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는 느끼는데 6월 말에는 좀더 그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절반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5721번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겠죠. 아, 저는 올 상반기에 손주가 태어나서 할머니가 됐어요. 9573번님.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남은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우리 할머니의 다짐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얼마나 예쁠까요? 네. 그래요. 우리 할머님 모쪼록 건강하게 네, 체력 잘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 아이, 자녀들과 함께 잘 믿음의 가정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365번님, 힘든 일, 걱정되는 일 많았지만 힘찬 라디오 들으며 함께 할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어머, 감동이에요. 오늘은 걱정보다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연들 보면서 막 눈물 지을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도 많았어요.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찾는 사연들이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보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참 감사합니다. 8845번님,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해서 조금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니 힘나네요. 하영PD님 샬롬이라고 인사 주셨어요. 네, 고생하시네요. 네, 역류성 식도염. 저도 이제 몇번 겪어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불타는 느낌. 네, 얼른 또잘 나으시기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얼른 또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1년 전 식도암 수술 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8034번님. 또 1년 전을 돌아봤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던 그암 수술 고통 속에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은혜가 되는 이 고백이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시기를 응원드려요. 아, 3508번님이 아멘 아멘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찬양 듣고 싶다고 신청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또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난 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지금도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으십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잘 마무리하시면서 지난 상반기 또 지난 인생들을 쭉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새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또 찬양이 시작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친구의 목소리가 조금씩 끊겨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결국 친구의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됐죠. 다시 전화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는 지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바람이 좀 불어서 선선했던 것 같은데 이번주는 네. 제법 날씨가 후덥지근해졌죠?
1: 그렇습니다. 이제 네. 뭐 장마도 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완전히 여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떤 날씨든 늘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6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지나간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오늘 우리 울산국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주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0: 주여.
1: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또 방송을 통해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또 혹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방송에 함께함으로 구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0: 아멘.
1: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메들리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아멘.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 건강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업체에는 유익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7월에는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셔서 생활의 필요들이 잘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15번님 네. 늘 남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네. 너무 소중한 중보자십니다.
1: 네,
0: 네, 우리 이 915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915번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방송에 또 기도 제목을 올리며 가정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하여 늘 간구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 귀한 자녀에게 특별히 가장으로서의 또 남편이 또 건강하게 자신의 일에 모든 일에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재능과 많은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0: 주여.
1: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선한 역사가 흘러가며 또 복음이 흘러가며

0: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기업적으로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1: 아멘.
0: 7월에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결핍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늘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구이 로버님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1: 또
0: 아버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9215번님 7월에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401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짧지만 굉장히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0: 네,
1: 목사님.
0: 그렇습니다. 우리 사공문희님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 만남에 참 귀한 복도 믿음의 다음 세대 가정 너무나 귀한 제목인데요.
1: 네.
0: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공문희님 특별히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 아멘.
0: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하고 험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정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 또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만남의 길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 만남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세우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있기를 시간도 축복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곳곳에 아버지여 주님 좋은 믿음의 그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통로를 열어주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사공문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의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1: 주여.
0: 아버지여 참으로 자손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 제목 올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으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영광과 은혜를 보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 친히 들으시고 예배하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1: 주여.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공문희님 자녀분 분명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도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0511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아픔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아, 네. 참 읽으면서 동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0: 네,
1: 느껴지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네.
1: 따뜻한 위로의 말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네.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도 참 주님의

0: 마음으로 아끼고 또 동생의 건강과 미래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언니 되신 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네.
0: 네, 우리 시간 0511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동생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1: 주님.
0: 아버지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또 동생의 모든 육체의 걸림돌 또 육체의 아픔 연약함들이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1: 주여.
0: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장래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도
1: 주님.
0: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주여.
0: 이 자매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1: 주님.
0: 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며 함께 갈 때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해 주시고
1: 주여.
0: 우리 주님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삶의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칠갑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0511님번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임해서 꼭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23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회 건축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1: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너무나 귀한 축복의 시간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3233님 이 시간 우리 성심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3233님 특별히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또 장막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유명한 건물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1: 주여.
0: 특별히 성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향하여 주님 정말 열심을 품고 이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 건축에 참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원수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1: 주여.
0: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시험이 되는지 없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모든 심령을 성령으로 하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주여.
0: 우리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0: 승심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영광스럽게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233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계신 것 같은데 네, 교회 건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기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3233님께서도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0: 울산 동강교회 권사 송상숙입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 3학년 아들 심한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한 것 잘 기억나게 하셔서 성적이 향상되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 동강교회는 지금 여름 사역 중 하나로 몽골 단기 선교를 40명 가까이 이번 한 주간 떠났습니다. 일정 가운데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팀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몽골 현지교회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경학교와 전도, 봉사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드님을 위한, 중학교 3학년 아드님을 위한 기도를 또 부탁하셨고요. 또 여름 사역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그래요. 우리 동강교회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또 제목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또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아들 심한빈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모든 성장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들 시험기간 가운데서도 주님 공부한 거 잘, 또 모든 걸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아들이 실력을 잘 향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별이 또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또 몽골 단기 선교를 40여 명이 가까운 가운데 떠났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선교 가운데 주님 모든 오고 가는 여정 또 머무는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0: 주님
1: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0: 아멘.
1: 또 이번 여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또 섬기는 교회나 그것도 몽골 현지 교회나 하나님 아버지 피차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회복과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물질도 부어주시고 많은
0: 주여.
1: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0: 아멘.
1: 또 앞에서 섬기며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0: 아멘.
1: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 이번 여름 사역도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동강교회 송상숙 권사님, 저도 계속해서 지켜봤던 우리 분이신데, 청취자 분이신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고요. 또 기도의 중보자로 용사로 부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권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업장에 미수금과 미지급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간결하지만 참
1: 네.
0: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1: 네, 지금 네. 뭐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만은 뭐 울산도 그렇지만
0: 네.
1: 이 많은 사업장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 익명으로 사연을 올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0: 아까 우리 PD님께서 네. 그 친구와 통화 하시면서 지하 주차장에 가셨다는 그 오프닝 멘트가 네.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 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익명으로 기도 사연 주신 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참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주님.
0: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장에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막혀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들 내가 아쉽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또 곤고한 날에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사업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삶의 부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막혔던 재정이 풀려지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습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산성이십니다.
1: 아멘.
0: 주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1: 아멘.
0: 아버지 오늘 익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1: 아멘.
0: 아버지 벼랑 끝에서라도 날아오르게 하실 그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주의 자녀에게 표적을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영광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더 깊은 속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이 방송에 함께하고 있지만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1: 주여.
0: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그 마음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1: 주님.
0: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 할렐루야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주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0: 주님 감사합니다.
1: 우리 익명의 청취자님 분명 잘 되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에 잘 아시니까요. 꼭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1229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가 8년 차입니다. 생명의 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위가 군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군목회를 네.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특수한 목회를 네. 하고 계신데.
1: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0: 네. 그래 우리 한번 1229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결혼한 지 8년 차 된 아들의 또 결혼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한 주님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주인이시기에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1: 주여.
0: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한 가정에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녀들의 가정에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시간과 하나님 앞으로 주시는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정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귀한 생명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또 이렇게 사위가 군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특수한 가운데서 아버지 군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역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학자의 해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할 때마다
0: 아멘.
1: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9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0: 주여.
1: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129님의 가정이 너무 귀한 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분명 태도 열어주실 거고요. 군목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요, 내일 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테니까요, 함께 또 내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

암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국내 주요 6개 교단이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기념대회를 열고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 전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정책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청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 한강기독청년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성공주의와 물질 중심의 현대 문화를 거절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는 어제 전 세계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2026 프레시 콘퍼런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22개 교회와 단체에서 2,7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뜨거운 선교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고힌 교수는 현대사회의 성공주의와 소비주의를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질은 규모의 확장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나중심의 삶과 물질지향적인 세태를 따르지 않겠다고 부르짖으며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활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성과를 자랑하던 기존의 관행을 내려놓고 청년 개개인을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이번 콘퍼런스의 시도는 이기적인 풍조로 가득 찬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전한 가치를 회복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기독교 윤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 6,400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이 씨가 가담했는지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국내 주요 6개 교단이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기념대회를 열고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 웨슬리 신학을 공유하는 교단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형식주의를 깨뜨린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웨슬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졌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이 시대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 전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정책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열린 학예학술대회에서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0: 더 신한대 교수는 도시형 고독사 예방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유례성 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청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 한강기독청년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 한강기독청년회 창립대회를 열고 생명회복과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사역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한강 YMCA가 시대적 과제에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동체로서 사회적 약자와 느슨하게 연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연맹 이사회의 만장일치 인준을 거쳐 출범한 한강 YMCA는 돌봄 위기와 민생 대응을 비롯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민 교육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 김정호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0: Amen.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

인근에 있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유아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놓여 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 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만입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동물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 다음 것이 생각나요. 육신의 배가 채워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꽃 구경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로 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내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헛헛함,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게 비지 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0: 이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으시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부모님들은 자녀들 생일이 되면 네.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 열어주는 게 큰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이렇게 파티를 크게 열어준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도 이 생일 파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생일 파티를 열어서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도 부르는데 또 이런 와중에 함경남도 학생이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벗어났다면서 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까지 생활총화를 받았다고 하죠.
0: 예, 북한에도요 이런 생일 파티를 하는 문화가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축하를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비판 대상이라는 거 또
1: 네.
0: 통제해야 할 문화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죠.
1: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과한 생일 축하나 파티는 지양해야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비판하는 북한이지만
0: 네.
1: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행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남북의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마냥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 속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할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김인식 목사님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0: 오랜만에 찬양 들으셨죠? 야곱의 축복, 김인식 목사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과한 생일 파티, 정말 과할 정도로 하는 그런 일부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명품을 사준다든지,
1: 맞아요.
0: 이제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자본주의 풍조가 물이 든다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비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또 상처고 좀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먼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진짜 자유는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 자유가 북녘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출석 인사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3199님이 먼저 주셨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도 밝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와, 네.
1: 감사합니다.
0: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기도처럼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지내기를. 9950님도 어플로 문자 주셨습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출석해 주셨는데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두 분 건강 유의하시고 북녘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1: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도에요. 여기는 비가 내릴 듯한데 바람이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0: 네.
1: 비 소식이 또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
0: 그러게요.
1: 비 조심하시고요. 네.
0: 자, 그리고 뭐 양평에서도 춘천에서도 오셨고 이 시간 앱을 통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에 5479님이 처음으로 어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극동방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으세요.
1: 새싹회원이세요.
0: 네. 함께 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송파구 거여동에서도 오셨어요. 9144님. 오랜만에 PD님들 목소리 들으니까 기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기쁘고 힘이 됩니다.
0: 아, 할렐루야.
1: 항상 감사드려요.
0: 네.
1: 아니 이게 조금 뭔가 좀 그러네요.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정말 극동방송을 듣는 시간 외에는
0: 네.
1: 우리 9144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역지라는 거잖아요.
0: 네, 사실 이 세상에 방송은 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얘기들 또 싸우는 얘기들도 참 많지만 또 북녘 땅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유일한 방송이 극동방송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남북한의 성도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오늘 OFD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출석 인사도 끝나는 시간까지 받고 있는데
0: 네.
1: 출석 인사 중에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0: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 여름 셔츠를 입으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제가 꼭 필요한 이 상품인데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프로그램 저희가 만나 한 끼라는 제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이게 네. 근데 뭐 체중 관리도 되지만
0: 네.
1: 몸속을
0: 독소를 빼는 거.
1: 그렇죠. 깨끗하게 해주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1201님
0: 네.
1: 감기로 고생하신 아이고.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셔서
0: 네.
1: 저희가 첫 번째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0: 자,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이어질 한뼘차의 퀴즈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 지역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출석 안 하신 지역들. 자, 여러분의 대표성을 외면치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고요. 한뼘차의 문제 풀어볼게요.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사역자 김현진 씨입니다.

0: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김현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출석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 네. 요 한 2분 사이에 부산에서 많이 출석을 해주셨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새싹회원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셨어요. 부산입니다. 이 시간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면접 보고 난 후에 지하철 타고 이동 중에 듣습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서 합격 소식을 기대하면서
0: 할렐루야.
1: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셨어요.
0: 네.
1: 꼭 하나님의 선한 그 길로 붙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또 인천 송도에서도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손님 픽업 기다리면서 듣고 계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도 참여하셨어요. 자, 출석 감사하면서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까. 자,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어떤 분이 저는 문제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못 들으신 게 맞습니다.
1: 애청자세요. 차임까지 하시고.
0: 예, 오늘도 한 가지 하나 씨가 말하는 북한어 표현, 우리 말 표현은 남쪽의 표현은 뭘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좀 들으면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북한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이 대화 후에는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0: 치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기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해. 아.
1: 여보,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0: 아니, 아까 점심에 맛있게 수육을 먹었는데, 아, 여기 가슴이 좀 답답하네.
1: 왜요? 말찐 건가요? 어디 보자요.
0: 아, 자기야, 나 막내 아니잖아. 내 밑에 이제 후배들도 몇 명 있는데.
1: 아니, 막내라는 게 아니라 속이 말찐해는 말이에요. 말찐해는 말 몰라요?
0: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야. 항상 자기는 나 모르는 말만 하잖아.
1: 아무튼 지금 여보 상태가 말찐 것 같아요. 자, 손 좀 땁시다.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무서워.
1: 아,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이리 오시라요.
0: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나 괜찮아진 것 같아, 자기야. 속이 너무 편하다. 좋다.
2: 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민수 씨가 조금 짜증을 내네요.
3: 아, 그렇죠.
2: 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자, 뭔가 속이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럴 때 북에서는 말재다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렇죠?
3: 네, 네. 속이 좀 말쨘 이 경우에 근데 저희는 말재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3: 그래서 보기 두 가지 가운데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우리 3264님, 5195님 보기도 드리기 전에 체하다 남겨주셨는데 체했을 때 느낌. 그럴 때 느낌이에요. 자, 1번이
3: 거북하고 불편하다.
2: 거북하고 불편하다. 오, 4039님 바로 정답 남겨주세요.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
3: 마지막이다.
2: 마지막이다. 자, 말재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이
3: 마지막이다.
2: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말재는 것도 만성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막 몸에 염증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이 또 이게 제격인 것 같아요.
2: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급하게 먹거나
3: 맞아요.
2: 또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먹질 않아도 좀
3: 상황 때문에
2: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거나
3: 그렇죠.
2: 네.
3: 말찐 경우가 있어요.
2: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거나 이럴 때 갑자기 속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자, 1번이
3: 거북하고 불편하다.
2: 2번이
3: 마지막이다.
2: 자. 아니 뭐 요런 표현은 저희가 그렇지만 가끔 이게
3: 네.
2: 제대로 그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하면
3: 냄새 때문에
2: 그렇죠.
3: 아.
2: 그럴 때 또 말재입니다.
3: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근데 많으세요?
2: 제가요.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 할지 알죠?
3: 축하 문자 많이 오겠네요.
2: 아, 근데 생일 선물 중에 향기 관련된 걸 저희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3: 네. 아유, 아니
2: 제가 그래서 오해했잖아요.
3: 그랬겠어요?
2: 나한테 말재는 혹시 냄새가 나나?
3: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2: 고민했다니까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자, 말재다. 1번이
3: 거북하고 불편하다.
2: 2번이
3: 마지막이다.
2: 자,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2: 네.
3: 어플 통해서도 오실 수 있는데 오늘 또 당첨자 중에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 자, 3081님이 좀 전에 빵 먹었더니 제가 소화가 안 되든지 제가 지금 말재요. 편안해질지어다 하셨는데 제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간헐적 소식 단식 도와드리는
3: 맞아요.
2: 선물도 드리지만
3: 기도로 만드신다고 하죠.
2: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찬양 박수치면서 따라하십시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북한 바로보기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0: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1: 네.
0: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1: 네.
0: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0: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0: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1: 네.
0: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1: 네.
0: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0: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0: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0: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0: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0: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0: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0: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 이외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에도 한 90% 정도 되는데
1: 오.
0: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0: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 오.
0: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 여러분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읊조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기도 카드 받길 원하셔서 문자로 어플로 통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사연 참여로 통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적혀있는 기도 카드 보내드립니다.
1: 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한번 입술로 네. 마음으로 선포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속해 계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도 또 공유하셔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대 함께하고 계실 시각 1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말재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말재다. 속이 좀 말쨘. 좀 뭔가 좀 그런 말쨘 상태인데 이게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0: 네.
1: 2번이 마지막이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0102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쨌었던 기억이 있는데 며칠을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0: 아멘.
1: 하셨고요.
0: 할렐루야.
1: 한 분은 저도 점심을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4039님이 속이 지금 말찐 상태예요.
0: 아이고.
1: 이렇게 말찔 때 먹으면 좋은 극동방송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집 부산 수영동으로 간절히 보내주시길 기다리다 하시면서.
0: 네.
1: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좀
0: 뭐
1: 자주,
0: 소식이나 예, 단식. 그렇죠.
1: 말찌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선물이에요.
0: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당첨됐을까 먼저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짜리 퀴즈 정답은요,

0: 정답은 말재다의 우리말 표현 거북하고 불편하다입니다.
1: 아, 이게 사실은 음식을 뭐 잘못 먹거나 이제 비위가 상했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0: 네.
1: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일부가 참여하는데 선물 전 당첨 안 시켜줘서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나 그 답답한 마음은 주님 풀어주실 줄 믿고 저희 네. 예, 선물 당첨의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오늘
0: 맞아요.
1: 아니어도
0: 네.
1: 너무 실망하지 말기 아셨죠? 자 오늘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0: 아침에 퇴근하고 눈 뜨자마자 밥을 먹었더니 잠에서 퇴근하셨단 말씀이실까요? 지금 배가 아직까지 빵빵합니다. 루틴으로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은혜받는 중입니다. 1번 조금 전에 보내주신 0883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1: 네. 요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인지 속이 계속 좀 말째서 거북하고 불편해서 위내시경 검사하셨대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848님.
0: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1: 네, 잘 드세요 그냥. 그리고 살찌는 것 같으면 운동하면 되죠 뭐.
0: 네, 네. 건강식으로.
1: 그래요.
0: 0317님 찍어서 2번. 전반기의 마지막 날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1: 네.
0: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1: 그러네요 오늘.
0: 하지만 우리 하반기에 그 정답들을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0317님.
1: 네. 요즘 저녁 먹으면 말재 없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속이 좀 거북하고 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운동하신다고. 예, 너무 열심히 해서
0: 맞아요.
1: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0: 북한에서도 하루속히 말재 없이 말재는 일 없이 생일 파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2507님 선물 드리고요
1: 네.
0: 통일전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이런 말쨘 관계가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하셨던 아멘. 1257님도 드리고요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성경 읽다가 극동방송 켰는데 너무 즐거워요 하시면서
1: 네.
0: 부산에서 보내주신 1706님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재다 하신 분들 많이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1: 예.
0: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우리 4453님 넷째 임신 중인데 아이 새 키우면서 입덧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겪고 계시대요. 아우 계속 속이 불편해서 환자촌을 누워만 있는데 신랑의 냄새, 밥 냄새, 땀 냄새 다들 힘들어요 하셨는데
0: 어떡해.
1: 이 여름에 잘 견디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예.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1: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 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6개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6개월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데 오로지 목적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돈 버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예에 관심을 두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목적이 분명

명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왕이 평상복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아주 곱게 나이가 든 노인이어서 왕이 예우를 갖추어서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장,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올해 네 살입니다. 왕이 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8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네 살이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 노인이 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80입니다. 80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4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한 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어려웠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인생의 모습은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소란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내 삶을 그렇게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다 가지고 갑니까?

자식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식이 안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헛되지 않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항상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6개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에 과거가 있는데 문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과거가 있고 자랑할 만한 과거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가 지워버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과거가 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벌거벗고 대낮에 술 취해서 잠잔 과거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런 치명적인

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대부분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 이야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과거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책 잡아서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고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우고 싶은 과거,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꽃이 생화이겠습니까? 조화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화입니다. 저희 강단은 대부분 생화인데요. 근데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 꽃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화와 생화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화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꽃잎에 상처가 있든지 이파리에 상처가 있든지 가지와 줄기에 상처가 있든지 생화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잎이 약간 시들거나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화는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말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짧은 시를 썼습니다. 24글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가 끝입니다. 여러분 짧은 24글자의 시인데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겁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풀꽃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꽃은 잡초입니다. 잡초꽃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 한 뼘 같은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비록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보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남아있는 6개월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세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날씨가 흐리고 비도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양동이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있으면 물을 하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동이가 하늘을 향해서 바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은요,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살았으리라 여러분 생각합니까?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집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탕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자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바뀐 게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자기를 아버지가 사용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품꾼처럼 아버지가 나를 대우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탕자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했지만 탕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원 급제해서 거미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 거의 말아먹었는데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형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있고,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세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품꾼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세가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동이가 엎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담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보면 자유인이 되었지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세가 노예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는 행동은 노예들이었습니다.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하는 행동은 노예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겠습니까? 자세 교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세 교정이 되면 복을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동이가 뒤집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고생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지금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여러분, 고생했다고 망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망하겠습니까? 자세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의 다윗의 고백이나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릇에다가 복을 담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상처가 가득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한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의 시간을 돌아보면 한뼘 인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말씀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세 교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결국 방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연애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마음대로 연애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0: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자세 교정을 해야 합니다. 방향 교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자세 교정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심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가 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받습니다.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방학 아니면 무교,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이 한 영혼 찾는 오늘 보물 퀴즈, 또 꽁트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자, 이제 문자나 여러분의 애플 메시지,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코너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아니면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 주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보내셔가지고 이 시간에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사님하고 저만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2026년 전반전이 네. 끝났어요. 전반전.
1: 네.
0: 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7월입니다.
1: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0: 그러네요. 이제 후반전에 네. 돌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물 퀴즈 또 집사님과 저와 꽁트
1: 네.
0: 안 되는 연기 또 한번 제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답을 저희가 원할지. 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문자는요?
1: 네, 문자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샵 1069. 이 시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주실 때요,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3년 교회를 쉬고 있다, 3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10년 방학, 20년 방학, 우리 방학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자에 한꺼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 바로 한꺼번에 무교, 방학, 통화 가능 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어플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준비되셨죠?
1: 네,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 어떤 꽁트가 나올지 귀 쫑긋하시고요. 갑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브라함.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은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더라. 그러던 어느 날.
2: 얘야,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구나.
3: 아버님, 고령의 연세 이 높은 산을 등반하시느라 옥체가 많이 상하셨을까 염려되옵니다. 여기 따뜻한 둥글레 차 한 잔 드시죠.
2: 아이고, 내 아들 이사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녀석을 내가 어떻게. 아니다, 이사가, 너가 메고 온 그 장작더미를 여기 바위에 깔도록 하여라.
3: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런데 소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옵니다.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고 심지어 아버님 품속에는 최고급 다마스쿠스 칼까지 있사온데 어찌하여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옵니까?
2: 그게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3: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2: 미안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3: 아버님, 저를요? 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소자 순종해야겠죠.
2: 내 사랑하는 아들.

0: 눈물을 삼키며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1: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

0: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준비하신다고 불렀습니다.
1: 자, 문제 나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와, 이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1: 네.
0: 순양이 나타났어요.
1: 네.
0: 자, 그때 꼼짝없이 당할 뻔했던 우리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지.
1: 네.
0: 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는 주관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1: 주관식.
0: 주관식입니다.
1: 네.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도 받고 있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들,
1: 아, 네.
0: 아들, 예,
1: 아들의 이름.
0: 아들이 뭐 사극에 좀 출연한 것 같아요.
1: 네.
0: 어설픈 사극에
1: 네.
0: 출연했습니다.
1: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우리 1인 뭐 2역 3역 했는데.
1: 네.
0: 자, 꽁트 어땠는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1: 네.
0: 좋고요.
1: 저희는 자, 또 예.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몇 년 방학 중인지 그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다 종교가 없다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정답이 도착될지 샵 1069번 여러분의 또 어플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제목이 응응의 축복이에요. 응응의 축복.
1: 아~
0: 갑니다.
1: 축복. 네.

0: 김인식, 정소연, 응응의 축복 네. 전해드렸습니다.
1: 피디님 예? 오늘 아침에 예? 무엇을 드시고 왔나요?
0: 오늘 아침에 뭐 토스트 네. 비슷한 걸 먹었는데.
1: 아하 땡땡토스트 혹시?
0: 그건 아니었는데. 아 그런데 오늘 뭐 토스트 네.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그러네요. 유난히 오늘따라
0: 그렇습니다. 네. 어우, 두 분의 케미 훌륭하다. 뭐 연기자 같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네. 계신 분은 연기자십니다. 네. 배우세요.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어우, 꽁트 너무 재밌다고
1: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0: 김인수는 네.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어떡하지? 연기 잘한다고 네. 아, 자 정답을 잘 네. 맞춰주셨어요.
1: 아,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아직은 공개는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누가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 자 선물 안 받았던 가운데서 2682번님. 네. 2682번님이 엄청 빨리 보내셨어요.
1: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요?
0: 보니까 아유 네. 막 모리아산도 적으셨고 네. 순념소도 적으셨고
1: 네. 뭐 여우와 이래도 네. 나오고.
0: 그러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막 떨기나무 나왔고요. 어린 양 네. 나왔고 네. 모리아산. 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 중에서 또 좀 빨리 오셨던 네. 8732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열혈 애청자라고 하면서 네. 7631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보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브라함이 아들을 네, 네. 데리고 갔다가 네.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1: 네.
0: 칼로 그냥 아까 뭐요? 다마스쿠스 칼?
1: 네, 보통 칼이 아니죠.
0: 칼로
1: 네.
0: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근데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옆에 네. 순양
1: 네.
0: 아까 우리 그 염소 양쪽이 네. 예, 딱 그때
1: 네.
0: 마침
1: 아 준비하시는 마침
0: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순양이 사실은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데
1: 네, 맞아요.
0: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지가 네. 오늘 퀴즈거든요.
1: 네네. 네.
0: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예, 네.
0: 정답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내가 이거 진짜 정답 알겠다.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문자를 더 주셔야 돼요. 정답을 주시면서 옆에다가 나 몇 년 방학이다.
1: 네.
0: 무교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무조건 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그런데도 내가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아들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또 집사님 보기 네. 준비하셨잖아요.
1: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1번 만삭. 2번 이삭, 3번 폭삭, 4번 오삭.

0: 아우 갑자기 춥네요.
1: 아유, 오싹한 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방학생들 무교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나 방학생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투스트와 어울리는 그 이름 샵 1069번으로 네. 보내주십시오. 이 찬양 제목이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 아브라.
0: 아 아브라
1: 남동성욱이 네. 부릅니다. 여러분 네.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오십시오.

0: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보물 퀴즈.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꽁트를 보여드렸고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퀴즈였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1: 정답은 이삭.
0: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토스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 네, 이삭.
0: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1: 대단하죠.
0: 와,
1: 완전.
0: 저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1: 네.
0: 신용도 못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와, 그거를 진짜 하려고 진짜 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여호와 이레.
1: 네.
0: 우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준비하셨을지.
1: 너무 기대되고.
0: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기대가 돼요. 자,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 아까 제가, 우리 0002번님.
1: 네.
0: 0002번님께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겠어요.
0: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도 좀 줘야 돼요.
1: 네, 그럼요.
0: 0699번님께도.
1: 네.
0: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죠.
1: 네.
0: 자,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보낸 분들에게 우리 한번 전화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1: 네. 9800님.
0: 그렇습니다. 네. 9800.
1: 네. 이분. 저희가 네. 일반 전화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00님. 이 시간에 간절함이 정말.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네.
0: 일반 전화로 갑니다. 9800번님, 10년 네. 방학생이네요.
1: 10년이요. 야.
0: 10년 방학생. 이삭 정답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980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첫 문자 주셨는데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1: 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네네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 지금 운전은 하지는 않고요.
0: 예.
2: 정차돼 있습니다.
0: 정차돼 예. 있습니까?
2: 네네네.
0: 혼자 계세요? 차 안에서?
2: 예예예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딱 정차했을 때 저희가 전화를 했네요, 잘.
2: 아, 그러게요. 예.
0: 전화 기다리셨어요?
2: 아, 기다리진 않았는데.
0: 야, 여호와 이레네요. 여호와 이레. 순간 이렇게 우는 것처럼.
1: 네.
0: 딱 하나님께서 우리 9800모님 딱 정차도 시켜주시고.
1: 정차하라.
0: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청주입니다.
0: 청주. 야, 저희가 요즘 청주 본부 생기고 나서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
2: 아니, 오래됐죠. 그전부터 들었죠.
0: 그전부터 대전국동 방송 네네. 통해서 많이 들으셨나봐요.
2: 아, 그렇습니다.
0: 네. 10년 지금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2: 맞습니다.
0: 오래되셨네요.
2: 예, 예. 예?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방학 전부터 계속 극동 방송은 들으셨어요?
2: 예, 예, 예, 예.
0: 오래 들으셨구나. 우리 10년 동안 계속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찔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2: 아니, 방송은 뭐 계속 들은 건 아니고 최근에.
0: 최근에?
2: 네네네.
0: 듣다가 좀 방송도 방학했다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됐나요? 아니, 원래 최근에 알게 되셨어요? 극동방송?
2: 아니, 아니. 그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0: 예.
2: 이제, 그렇게

0: 이제 그 뭐랄까
1: 예
0: 방학 동안에 계속 이렇게 그 극동 방송을 접하지는 않고
1: 그러니까 안 듣다가 다시 듣게 되신 거죠 최근에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문자 처음 보내셨는데 네네. 오늘 마음 열고 이렇게 용기 내셔서 문자 잘 보내신 겁니다
0: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일단 이렇게 저희가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0: 아시죠 안에 프로 통해서 설명 들었고요
1: 예
0: 네네네
1: 자, 선물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God bless you, 예? 로브로팔에서 주얼리, 안 끝났어요.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죄송한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0: 아까 그, 도토리묵인가요?
1: 예, 예.
0: 네네네.
1: 와,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딱, 오.
2: 어제 새로
1: 예,
2: 들어온
1: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2: 신제품인가요?
1: 예, 예, 맞아요.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와. 아까 좀 전에 통화했는데 와. 그 대표님 좋아하시겠다. 와.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을 와.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9800번님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네. 된 건데 이제는 교회를 가셔야겠네요.
0: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1: 사실은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네, 극동 방송도 네. 들으셨을 거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하게 되고 극동 방송 듣게 되고 오늘 딱 이 시간에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0: 네, 네.
1: 그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1: 오늘 이삭 맞춰 주셨잖아요.
0: 네.
1: 순양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딱 이렇게 전화 연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요. 응?
0: 여튼
1: 아무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가야죠.
0: 여튼 계획하겠습니다.
1: 예?
0: 계획하겠습니다.
1: 계획한다고요?
0: 네.
1: 아니 계획을 10년 동안 계획했는데 이제
2: 이제 계획 끝.
1: 이제 이루셔야죠.
2: 예.
1: 청주에서 갈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0: 아니요,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어서
1: 생각했던 데가 있어요.
0: 네네.
1: 그럼 이번 주에 계획을
0: 네네.
1: 실천하시는 걸로 하시고
0: 네네.
1: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9800번이 이번 주에 꼭 청주에 있는 그 생각했던 교회 중에 용기 내셔가지고 꼭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라는 문자 꼭 기다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9800 끝번호 외우기 쉽네요, 아주.
0: 네.
1: 제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 보낼 테니까요. 거기다가 주소 네.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와. 우리 10년 방학생.
2: 네.
1: 방학을 꼭 끝냈으면 좋겠고요.
2: 그죠. 자, 이번에 한번.
1: 이번에 네. 대단한 방학생이죠.
2: 아! 오! 자. 5992님, 5992번님이에요. 네. 자, 정말 간절히 연결이 되길 원합니다.
1: 와, 교회 안 나간 지 50년.
2: 와, 50년.

0: 2014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학을 시작하신 거죠.
1: 네. 그러니까 와, 네. 어렸을 때 네. 몇 번 다녀보셨을까.
0: 그러네요. 네.
1: 자, 우리 5992번님 받아주십시오. 신호 갑니다. 애타게 울리고 있습니다.
0: 네, 애타입니다.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1: 제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운전 중이십니까?
2: 아, 아니에요.
1: 본인이 50년 방학생 맞아요?
2: 예, 예.
1: 와, 어느 지역이세요?
2: 아, 여기 대구요.
1: 대구?
2: 네.
1: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손빨 때 그때 가시고,
2: 예? 네.
1: 그때 가고 네. 안 가신 거예요?
2: 네.
1: 야, 자, 근데 극동방송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겁니까?
2: 아, 저희, 언니하고 이제 애들은 대회 다니거든요. 제가 예. 안 다니가 그렇고.
1: 예, 예.
2: 네, 그래서 이제 TV 이제 틀다 보니까. 예. 극동방송이 나오고 해갖고.
1: 예.
2: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있길래 참석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됐어요.
1: 아, 라디오? TV가 아니라 라디오?
2: 네, 예, 라디오도 듣고, 예.
1: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해줬어요, 극동방송?
2: 예, 한번 들어보라고.
1: 들어보라고?
2: 네.
1: 옆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지금?
2: 아, 저 혼자 있어요.
1: 혼자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이 방송을?
2: 아, 제가 저때 한번 듣고.
1: 예.
2: 오늘 또 저희 언니가 구미 사는데, 언니가 또 한번 들어보라 해갖고.
1: 오, 아. 오늘 두 번째 들으셨군요?
2: 네.
1: 어떻게, 이삭도 근데 맞춰주셨네요?
2: 아, 예,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살짝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1: 예, 예.
2: 아...
1: 그렇구나.
2: 네.
1: 자, 우리 5992번님.
2: 예.
1: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2: 예.
1: 잘 안 온 것 같아요?
2: 아, 아니요. 아니요.
1: 잘 온 것 같죠, 오늘?
2: 예.
1: 전화 잘 받은 것 같죠?
2: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5992번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응?
2: 아, 예.
1: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성경 읽을 네.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딸 5992번님 기억하고 계시고 네. 다시 네. 지금 찾고 계세요.
2: 네.
1: 옆에 소개시켜 주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5992번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2: 네.
1: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2: 네.
1: 옆에서 언니가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안 하시던가요?
2: 아, 많이 극해요 언니는.
1: 많이 얘기해요?
2: 네.
1: 많이 긁어요?
2: 아니 뭐 저희 애들 위해서도 기도해.
1: 아, 기도한다고?
2: 뭐 교회 너도 시간 되면 꼭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가봐라 하고.
1: 그래요.
2: 네.
1: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는데
2: 네.
1: 혹시 아까 제가 선물 부를 때 들으셨나요?
2: 아, 그때는 못 듣죠.
1: 아,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여기서 네. 하나 골라보세요.
2: 네.
1: 빠르게 갑니다. 소곱창전골 네. 유산균 김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커피, 견과,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주얼리,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2: 커피는 뭐 어떤 건지?
1: 커피, 드립커피도 있고, 더치커피도 있고요.
2: 아, 그러면 저 유산균 주세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2: 네.
1: 유산균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 5992번님
2: 네.
1: 방송 두 번째지만 들어보니까 네. 어때요?
2: 아니,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1: 편하고
2: 네, 예.
1: 어.
2: 성경은 제가 읽어볼라 해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1: 어렵죠?
2: 네예예. 예.
1: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가시면 목사님께서 네. 그 성경을 조금 네. 쉽게 네.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2: 아, 예.
1: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구에 있는 네. 언니가 구미에 있으면
2: 네.
1: 대구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2: 아, 저희 교회는 저 집 앞에 있어요.
1: 집 앞에 있습니까?
2: 네, 예.
1: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2: 예.
1: 예. 이번 주부터 꼭 한번 가서
2: 네.
1: 예배 드리시면서
2: 예.
1: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알겠죠?
2: 한번, 네.
1: 예. 자, 그러면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2: 예.
1: 예.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2: 아, 네.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 5992번님, 언니가 네. 극동방송 들으라고 했다고 했죠?
0: 네.
1: 언니한테도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아까 거기서?
0: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면 제가 언니는 네. 따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네.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하든지 해서 언니 좋아하시는 네.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0: 근데 언니 번호를 아세요?
1: 네, 제가 이제 5992번님한테 받아야죠, 이따가.
0: 아, 예.
1: 당첨 문자가 갈 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소랑 적으시.
0: 예? 왔는 것 같은데.
1: 예, 이제 당첨 문자 받으면 예. 거기다가 주소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대구에 네. 있는 교회 잘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아, 예. 네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꼭 연락 주십시오.
2: 감사합니다. 아이고.
0: 네.
1: 아, 이렇게
2: 통화가 돼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1: 진짜. 50년 방학생.
2: 와, 50년. 그러니까
1: 언니가 네. 방송을 들어보라고 했고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2: 그쵸.
1: 제가 볼 때는 이 새깨라를 통한 전도에 이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이런 건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전도 대상자한테 일단 들어봐라.
2: 예. 일단 들어봐.
1: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퀴즈가 좀 그래도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일 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1: 그렇죠.
2: 있도록.
1: 특히 네. 이제 뭐 퀴즈 할 때 야 네. 이렇게 정답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2: 그렇죠.
1: 좀 해보면
2: 네네.
1: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와. 네, 어릴 적 들었던 그 성경을 기억하고 이삭을 맞춘 것도 대단하죠.
1: 그러니까요.
2: 네. 와, 대단합니다.
1: 우리가 네. 또 퀴즈를 쉽게 또 내야 될 또 필요성도 느끼네요.
2: 그렇죠. 난이도는 낮게.
1: 그렇죠.
2: 참여율은 높게.
1: 그렇죠. 재밌게.
2: 예. 재밌게. 뭐, 여러분 최선을 다할게요.
1: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래도 오늘 연기 좋았다는 분 이렇게 네. 또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2: 우리 PD님이 날이 갈수록. 네.
1: 우리 또 집사님께서
2: 네.
1: 코치를 사극 버전으로 오늘 잘 네. 해주셔가지고.
2: 자, 또 정화 연결을 하고 있죠.
1: 자, 4004번님.
2: 네. 자, 통화 연결음이 아주 경쾌합니다. 받아주세요.
1: 와우. 이거 얼마만에 들어보는 거야?
2: 네. 나 따라 부를 것 같잖아.
1: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트는 음원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아, 집사님들 이 곡을 아시는군요.
2: 알죠.
1: 4004번이 고만 받아주십시오.
2: 네? 아, 이 다음 가사 유명하잖아. 네, 받아주세요. 네.
1: 와, 나 이 곡이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질 줄이야, 극동방송. 이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2: 네, 맞아요. 진짜.
1: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2: 자, 다시 한번.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네.
1: 여보세요? 예. 4004번이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1: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예. 괜찮으시죠?
3: 예.
1: 운전 중 아니시죠?
3: 예, 운전 아니에요.
1: 운전 안 하고? 어디 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3: 아, 헬스장에 런닝.
1: 헬스장에 런닝.
2: 오!
1: 자, 런닝 멈춰주시고, 런닝 멈춰주시고.
2: 네.
1: 어느 예. 지역이세요?
3: 예, 군산이에요.
1: 군산. 와, 예, 예. 이 시간에 어떻게 러닝을 타고 계시네요?
3: 예, 그 근무가 끝나가지고.
1: 근무가 오늘 좀 빨리 끝났군요.
3: 예, 예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1: 자, 방학이라고 예. 문자 주셨는데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3: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1: 오, 와.
2: 30년.
3: 그 정도, 30년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 자, 꽤 오래되셨는데 예. 어떻게 이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어요?
3: 잠시만요. 숨 차가지고. 예.
1: 천천히 숨 고르기.
3: 예, 예.
1: 숨 고르기. 자.
2: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예.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쉬고.
1: 나도. 아, 심호흡도 나도.

0: 준다고.
1: 아, 이제 원래 듣던 건 아니고.
2: 예. 네.
1: 그, 우회사에 차를 제가 다른 거를 좀 타고 있는데.
0: 네.
1: 예, 라디오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0: 아, 차를 다른 걸 탔는데.
1: 예, 예, 예.
0: 극동방송이 딱 맞춰져 있던가요?
1: 예, 맞춰져 있더라고요.
0: 오, 그래서 듣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1: 지금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0: 오.
1: 예, 그것만 듣고 있어요. 다른 집.
0: 와. 모르고.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 봐요.
1: 예.
0: 오. 그리고 이 오후 3시 시간대도 들으시고.
1: 그러니까 퇴근 시간, 그러니까 네. 차 시동을 걸면. 그, 그냥 무조건 들어요.
0: 이 시간이 딱 되는군요.
2: 오, 근무 끝나는
1: 네, 시간이고. 뭐 네. 그냥 그, 저, 뭐야, 91.1이잖아요.
0: 예, 예.
1: 예, 그 주파수 막 틀어져 있어요.
0: 기가 막힌 퇴근 시간이네요.
2: 네.
0: 남들보다 좀 빠른 퇴근 시간. 오.
1: 예.
0: 자, 그래, 3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1: 예.
0: 어, 나에게도 저런 전화가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 있으셨나요? 예?
1: 아니,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0: 예, 예.
1: 그, 오늘도 지금 퇴근하는 길에. 예. 그, 듣고 오는데, 그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봤어요.
0: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통화 예. 가능이라고까지 쓰셔가지고.
1: 예, 요즘 제가 퇴근을 해서.
0: 예.
1: 예, 일하는 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통화는 가능해서.
0: 와, 준비가 됐구나, 이분.
2: 네, 준비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네, 주파수 딱 그래. 맞춰주시고.
0: 준비가 됐어요.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딱 맞아요.
2: 고맙습니다.
0: 딱 맞아. 딱이야.
1: 고맙습니다. 예, 예.
0: 자, 우리 4004번님. 오늘 예. 하나님께서 딱 이 방송을 4004번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2: 맞아요.
0: 오늘
1: 아,
0: 방송.
1: 예,
0: 그러니까 진짜.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3개월 전에 다른 차를 탔는데 91.1이 맞춰져 있고 이게 보통 야. 일입니까? 응?
1: 예,
0: 하나님께서 4004번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1: 예.
0: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전화 예. 연결도 되고 자 일단 우리 선물
1: 선물요?
0: 아까 선물 혹시 못 들으셨나요?
1: 예, 제가 그
0: 제가 다시 예. 부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예. 소곱창 전골 예. 유산균 예. 김세트 예. 순무 열무김치 예. 연어회 커피 예. 견과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주얼리 예.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견과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견과. 알겠습니다. 예. 견과.
1: 제가 지금 먹고, 견과를 또 먹고 있거든요.
0: 오, 좋습니다. 예, 견과 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 아, 예.
0: 군산에 계시잖아요.
1: 예, 예.
0: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나요?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가실
1: 아니,
0: 겁니까?
1: 그, 제가 군산 사람이 아니고요.
0: 네.
1: 예. 이제 그, 전남 쪽이에요, 전남.
0: 전남.
1: 예, 예.
0: 그럼 군산에 잘 교회를 모르시겠네요?
1: 예, 잘 몰라요.
0: 그러면 제가 군산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1: 예.
0: 자, 그럼 이번 주에 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저, 예. 나 갔다 왔다. 그 문자 좀 꼭 제가 기다릴게요.
1: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말에 제가 또 그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0: 주말에?
1: 예, 시간이 그러니까
0: 안 될 수도 있군요.
1: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0: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예,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군산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두세 군데 예. 소개시켜드려서 갈 수 예.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당첨 문자 보내니까 거기다가 주소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예.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2: 아멘.
0: 4004번님 아멘.
1: 예.
0: 하나님께서
1: 예.
0: 4004번님을 사랑하고 예. 계십니다.

0: 아, 예.
1: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용기 내서, 오늘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것처럼 용기 내서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이나 주위에 뭐 아시는 분
0: 저희
1: 가운데서?
0: 어머님이 이제 그 군사님이세요.
1: 군산에서요, 혹시?
0: 아니, 광주에서요.
1: 광주에서
0: 예, 이제 지금은 이제
1: 그래요.
0: 몸이 좀 불편해져가지고 못
1: 아,
0: 다니시는데,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참 맞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예.
2: 진짜, 와. 이렇게 문자에
1: 예.
2: 예비하신 영혼이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라고
1: 그니까,
2: 합니다.
1: 와.
2: 네,
1: 그리고 오늘
2: 와.
1: 같이 진행하시는 여자 집사님, 같이 진행 호흡 잘 맞춰주셔서 정말 짱이에요. 라고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 바로 나?
1: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연락을 오늘 다 못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연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던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하시고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금보다 더 귀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 다시 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교회에서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꾼들을 잘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무렇게나 막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주로는 지리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예수 믿어야 하나?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만 가면 충분한 것입니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사 가게 될 그 새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한참이나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채불암 시리즈, 그 다음에 영구 시리즈, 영구 없다. 그리고 나온 시리즈가 만드기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엄마가 자꾸 퇴짜를 놓는 바람에 아들이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만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번에는 진짜 엄마와 똑 닮은, 외모와 성격을 엄마 빼닮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득의 엄마는 매우 기뻐하면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 만득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만일 네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번엔 집을 나가버릴 거야 하면서 뒤로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혼집이 아닙니다. 결혼식보다 신혼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에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신혼집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황금길이 깔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길과 오곡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와 함께 그 황금길을 걷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풍성한 것을 누구와 함께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영원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마음 많이 있는데, 그런 줄 아는데 잘하고 계신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할지를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하세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피상적인 소망일 뿐이에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꼭 가야 할 필요도 사실 느끼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래야 영생도 사모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데 영생을 사모한다? 천국을 사모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 알아야 영생도 사모하고 천국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사실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것인데 아무나 택하셨겠습니까? 울산대공원에 가면 돌 하르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 하르방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손의 위치가 나란하지 않죠? 여러분 사진에 보신 그 돌 하르방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하르방은 무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문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지어 조각가가 돌덩이 하나를 조각할 때에도 그 안에 섬세한 의도를 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 자주 소개해드리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얼굴 가진 사람 이 자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별명은 행복 전도사입니다. 그는 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비록 팔다리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매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셨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겠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보다 더 경건하게 될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이 경건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적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경건,

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자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백성 되게 하실 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인가? 시편 4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우리가 경건해지면 혹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기특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게 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무슨 외모나 재능을 보고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선택이 먼저예요. 그리고 경건은 그 선택에 따라오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간 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선택이 먼저이고 경건은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한 자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The Godly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Godly라고 하는 것은 신조어예요. God. 하나님을 뜻하는 God에다가 형용사 접미사 ly를 붙여서 만들어낸 형용사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권 사람들은 경건을 이해했어요. 히브리어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시드라고 불러요. 하시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시드. 하시드는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부터 유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 하시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그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 이것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경건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는 합성어예요. 이 유 앞에 있는 유는 잘한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베이아는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해했던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재물을 그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속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벽면에 밀레 만종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가끔씩 그 앞에 서서 이 그림을 이리 보기도 하고 저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9세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농촌이 붕괴되어 가던 시절에 그린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시면 배경, 시간적인 배경은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이세요? 저 멀리, 우리 여인의 저등 뒤편 저 멀리 이 교회 예배당이 보이시죠? 아마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 예배당으로부터 교회, 그 예배당, 교회 종탑에서부터 종소리가 은은하게, 은은한 종소리가 이 화포 가득히 메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 멀리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남편과 아내는 잠시 일손을 멈추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한것 같은데 여기 감자 밭인 것 같아요. 캐어낸 감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만큼이나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내는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은요, 어두워 자라 보이진 않는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고요합니다. 참 숙연합니다. 참 정중합니다. 참 숭고합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 없이 저 그림의 가장 밝은 부분이 저녁 햇살일 텐데 그 햇살 가운데 고요하게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그림이 바로 밀레 만종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감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농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바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아요. 우리의 신앙 형식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또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향력이 그의 일상에까지 스며들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 관심하시고 그것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함을 경건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알고 친밀해야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경건으로 물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도 좀 경건해졌으면 좋겠어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얼굴에 옛말이 있는데 얼

얼꼴이라는 어휘에서부터 얼굴이 된 거예요. 얼꼴이 얼골 됐다가 얼굴 된 겁니다. 얼이 뭐예요? 얼은 우리의 영혼을 표현하는 우리말입니다. 꼴은 뭐예요? 꼴. 생김새. 꼴하지 마라. 그게 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떤 것이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꼴이, 우리 영혼의 꼬라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여기라고 해서 이것을 얼굴 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의 얼굴도 경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표정마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삶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경건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참 유익한 것입니다. 참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부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은 경건에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해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가 가까운 줄 직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명합니다. 한 가지를 명한다면 이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연단해라. 연단한다 하는 표현은 우리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읽어요. 김나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어요. 체육관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연단하라 하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몸을 단련하듯 경건을 위하여 훈련하라 하는 뜻입니다. 경건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요. 멈춰 서서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경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에도 한 세트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영적인 훈련의 개념에 대해 매우 낯설어 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효약 같은 것한잔 마시면 손쉽게 경건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수련에 참석하거나 부흥에 참석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훈련 없는 경건은 없습니다. 성경은 경건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보물이라고 말해줘요. 근육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훈련만 많이 받으면 경건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 자체가 근육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시체를 아무리 억지로 운동을 많이 시켜보세요. 시체 근육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0: 여기는 컵을 막 계속 움직여 보세요. 여기 근육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동은 다만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뿐입니다.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것은 몸의 생명작용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은 경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훈련을 잘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만 하기만 하면 그냥 영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건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 집에 와서 제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집으로 가셔서 이미 그가 도착해 있을 때는 시체가 되어 누워있던 그 소녀를 향하여 말합니다. 달리다 굶!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관련하여 이 장면을 마음속에 꼭 그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림 말이에요. 영적 훈련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아놓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져다 두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경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경건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단단히 고정해 놓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좋은 것이라도 결코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과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결과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5-3375번 지역번호 05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와 엄마가 대화하던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문득 궁금해져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너 그런데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아? 아이가 당당하게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엄마는 웃음을 참으며 야, 너 그런 것도 아는구나. 사랑이 뭔데?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지난번에 나 발표회 할 때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나 무대 올라가자마자 엄마가 한 번에 딱 보였어. 그게 사랑이야.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답변을 할까요? 아이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신경 쓰이고 그 사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수많은 세상 만물과 다양한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만 딱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오롯이 고백하며 온통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0: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찬양 흐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 김정석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고 또 그 사람 위주로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또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뀝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아이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는지 돌아보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일상 오직 주님이 우리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 화요일이죠.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키워드를 계속 보내고 계시네요. 네, 잠시 후에 또 오늘의 성경 말씀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송 함께하면서 또 각자만의 묵상, 또 청취 소감, 받은 은혜, 또 한 줄 결단 다짐, 한 줄 기도, 무엇이든 좋습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사연 같이 나누면서 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계속 함께 하시면서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제1영광교회 김종희 목사님 만나봅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일영광교회 김정희 목사입니다.
1: 네, 목사님 2월도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에.
0: 그러니까요, 참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지나온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삶을 응원하시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반기 잘 힘있게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1: 네, 상반기에도 귀한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말씀씨야 전해주셔야죠, 목사님.
0: 아, 그럼요.
1: 네, 오늘은 어떤 말씀 가져오셨나요?
0: 예, 먼저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것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왕이요 인자요 생명이니, 2번 인자요 진리요 말씀이니,
1: 네,
0: 마지막 3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입니다.
1: 네, 거의 뭐 대학 수학능력시험 같은.
0: 네,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1: 오늘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0: 네.
1: 정답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닭갈비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호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보기를 불러주시죠.
0: 예, 제가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것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0: 보기 있습니다. 왕이요 인자요 생명이니,
1: 2번
0: 인자요 진리요 말씀이니,
1: 3번
0: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참된 위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홀리원 조찬미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퀴즈였죠?
1: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중에서 퀴즈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것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0: 네, 오늘은 무려 세 가지의 단어를 한꺼번에 네. 맞춰주시는 건데 또 자비의 객관식으로 드렸죠?
1: 예, 아마 익숙한 것을 고르시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셨는데 그 세 가지 맞추는 것입니다. 보기가 있었죠. 1번 왕이요, 인자요, 생명이니 2번 인자요, 진리요, 말씀이니 3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0: 네, 익숙한 것을 쫓아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정답은요?
1: 정답은 3번입니다.
0: 네, 3번이었습니다. 네,
1: 길이요,
0: 목사님.
1: 진리요, 생명이니.
0: 아멘.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참 저희가 문제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야, 이거 오늘 난이도 있겠다 이러면서 나름 뿌듯하게 소개하는데 네. 아,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문자 게시판에 100%, 거의 99.9%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와. 다들 목사님 말씀대로 네. 익숙함을 따라가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수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닭갈비 받으실 분, 당첨자 다섯 분을 한번 뽑아주시죠.
1: 예. 먼저 첫 번째 7288 쓰시는 분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예.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1: 네.
0: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820번님 3번이요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391번님도
1: 네. 네, 정답 3번. 퇴근길 말씀도 듣고 문제도 풀고 음악도 듣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8093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 성경공부하면서 좀 전에 쓰고 있었는데 어머.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0: 네. 예. 네, 이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마침 이렇게 또 딱 들어맞는 은혜 예. 축하드립니다. 3869번님 진정한 믿음을 주소서 저는 나약합니다. 3번 정답 하셨는데 예. 이렇게 다섯 분께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예쁜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 작가님께서 이 구절을 배경 화면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목사님 어제 미리 보셨죠?
1: 네. 제가 그 화면을 받아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동화 속 행복한 장면 속으로 정말 초대받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정말 그 그림을 보고 있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받아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키워드가 씨앗입니다.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0: 그 씨앗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이 배경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받으셔서 주위에도 널리 전하시고 또 보시고 틈틈이 암송도 하시면 좋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저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그동안 생각했거든요.
1: 네, 그렇죠. 자, 지금 같이 걸어가기 이 시간에 각자 퇴근길이나 뭔가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시간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분은 차 안에서 또는 부엌에서 혹은 퇴근길 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0: 네.
1: 우리는 누구나 다 길 위에 서 있고요. 사람은 다 길을 통해 걸어 다닙니다. 길은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여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데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와 같은 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그렇죠.
1: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구원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길은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0: 네.
1: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하셨어요.
0: 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뜻하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0: 네.
1: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또 물질과 능력도 아니고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0: 아멘. 네. 유일한 길이라는 것.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그 이론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실제로 삶 속에서 좀 흔들려서 문제죠.
1: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눈앞에 이익도 좀 챙겨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0: 그렇죠.
1: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이 은혜의 가치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0: 네.
1: 2010년도에 칠레 어느 광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수십 명의 광부가 지하 500m 아래 매몰된 사고가 있었어요.
0: 네.
1: 사람들은 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모두가 살아있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땅 700m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0: 네.
1: 바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든 시도였습니다. 그랬다가는 갱도가 무너져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0: 네. 그러니까 밖에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0: 안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이게 무너지니까
1: 그렇죠.
0: 안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죠?
1: 그럼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0: 네.
1: 이 구조의 방법은 그들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밖으로부터의 도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700m 땅 속에서도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답을 찾으려 해도요,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0: 네.
1: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0: 아멘. 네. 그동안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뭐 대충 이런 뜻이겠거니라고 네, 생각했는데
1: 네.
0: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1: 네.
0: 더 깊이 또 알 수 있게 됐네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1: 맞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속버스와 같은 인생이에요.
0: 아, 갑자기 또 고속버스 목사님.
1: 예,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왜냐면요, 이 고속버스가요 고속도로 위에 있지 않고 아무리 강변 인도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요 거기로 질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0: 큰일 나죠.
1: 큰일 납니다.
0: 안 되죠.
1: 고속버스는요 고속도로 위를 달려야지 길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흉기가 될 수
0: 네.
1: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 그 위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네. 그 목사님 비유로 두 가지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또 마음에 확 와닿네요.
0: 네.
1: 네. 앞으로 저도 광부처럼
0: 네.
1: 안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0: 네.
1: 주님이 길이니까 내가 하지
0: 네.
1: 말아야지라고. 네. 그렇게
0: 맞습니다. 네.
1: 생각해야겠네요. 네.
0: 주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요. 길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이 있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불안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
1: 아, 목사님, 사실은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교회 다닌 적 있지만 찬양에 그리워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0: 맞습니다.
1: 네, 좀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분도 계시고,
0: 네, 방학 중에 계신 분?
1: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꼭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0: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1: 아멘,
0: 말씀하셨어요.
1: 아멘.
0: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닌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1: 아, 목사님, 이제 엘리베이터도
0: 네,
1: 등장하는군요.
0: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면 어떻게 되죠? 삐! 하고
1: 네,
0: 경고음이 울리죠?
1: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죠.
0: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려야 하죠?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엘리베이터는요, 정원 초과가 없다고 합니다.
1: 아, 변함이 없다는
0: 그럼요. 고장도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 없고요. 어떤 세상 세력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의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1: 아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길, 진리, 생명 이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0: 맞습니다.
1: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군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배경 화면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또 각자만의 묵상, 또 다짐, 한줄 기도 보내주고 계세요. 샵 1069번으로 또 여러분의 묵상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0233번님께서요, 저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서 잠시 멀어져서 찬양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 숙여 뉘우칩니다라고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0: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 돌아오세요.
0: 하나님께서.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그 마음을.
1: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꼭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이렇게 여러분의 한줄 묵상 또한줄 기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담은 찬양 이 시간 함께합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 화요일 코너 말씀의 씨앗 심기 시간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0987번님께서 말씀 씨앗 배경 화면을 지금 받아 보셨나 봐요.
1: 네.
0: 너무 예쁘고 평안한 길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받아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길이 펼쳐져 있는 그런 배경 화면이거든요. 여러분 꼭 받아보셔서 또 한 주간 길 되신 예수님 묵상하시고 찬양하는 일상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시면 배경 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683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예. 길이신 주님을 늘 변함없이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아멘. 네.
1: 참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또 붙잡아주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늘 익숙하게 암송하고 아는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목사님.
1: 네.
0: 그런데 저도 정말 그 고백대로 삶을 살고 있나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1: 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또 되짚어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보시는지를 아마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
0: 아멘. 네. 6089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 일터에서 일하며 듣고 있는데 동료가 교회를 쉬고 있는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주시는 말씀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0: 어머나.
1: 다시 교회로 나가기를 네. 소망한다고요.
0: 아우, 이분께는 제가 선물 별도로 하나 좀 챙겨드릴까 봐요.
1: 네.
0: 예, 그 동료분께
1: 네, 네.
0: 예, 꼭 전해주시고 또 다시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아멘. 네. 참 귀한 역사입니다.
0: 네. 8290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무덥고 힘들고 지친 마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0: 아멘.
1: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0: 아멘.
1: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 삶 가운데 지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 회복해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그리고 0687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씨앗 처음 보내봅니다. 반년 동안 은혜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0: 아멘.
1: 와, 새로운 네. 결단을 또 하반기에 하려고 하시는데
0: 그러네요. 또 마침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1: 네,
0: 길과
1: 맞습니다.
0: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따르리라 다짐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목사님 네, 우리 오늘 이 성경 구절에 길, 진리, 생명 세 네. 가지가 나오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정말 진리이시면서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길은요 밟히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밟히셨다는 뜻이에요.
0: 아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요.
1: 네.
0: 네.
1: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 영화제 보시면 레드카펫 보신 적 있으세요?
0: 봤죠.
1: 예, 배우들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이 붉은 카펫 위를 입장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레드 카펫과 같은 그런 길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향하는

0: 그 길 걸어가게 될 때 그 길 위에 예수님의 붉은 보혈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 아, 네.
0: 그 레드 카펫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에도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1: 아, 여기도 정관사가
0: 맞습니다.
1: 있군요.
0: 그 세 단어가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평범한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보혈이 묻어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참 눈물 나는 일도 있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길을 찾았다. 이 길로 곧장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길 끝에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 아멘.
0: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1: 아, 저도 목사님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네. 매번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네.
0: 선포한 말씀 그 귓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많은 분들이 또 각자만의 묵상과 사연을 전해주고 계세요. 아, 5188번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예, 전 올해 4월 유방암 2기로 항암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예,
0: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손 잡고 나아갑니다.
1: 아멘.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멘.
0: 우리 네.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2876번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새삼 다시 한번 감사함과 또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복잡한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길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다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0: 아,
1: 하셨는데
0: 아멘입니다.
1: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사실 이 성경 구절 정말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암송도 하고.
1: 그렇죠. 네. 그런데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삶 속에서 그 길을 수시로 계속 선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0: 맞습니다.
1: 것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네. 되네요.
0: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1: 아멘.
0: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가장 영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오직 길 되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변함없는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앞서서 어떤 분이 주님 잠시 떠나 있다가 방송 듣고 눈물 흘렸다는 분도
0: 네.
1: 계셨고
0: 맞습니다.
1: 또 직장 동료도 또 네. 그런 분이 있었다는 사연도 있었고요.
0: 네네.
1: 이 시간 아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다시 따르리라
0: 네.
1: 새롭게 결단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0: 네. 다짐하신 대로
1: 네.
0: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 되어주셔서 그렇게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이루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나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이나 또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스치며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 기도를 따라하며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아, 3980번님, 하나님 제게 변화를 주시고 천국 생명 길을 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라고 하셨고요. 4649번님, 시동생이 췌장 말기암 투병 중인데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신 주님 끝까지 붙들고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7251번님 사연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0: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1: 아멘.
0: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1: 네.
0: 정말 생명되신 주님 경외하고 그 주님 찬양하는 삶 참으로 복됩니다.
1: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 그런 저녁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 심기 코너 서울 제일영광교회 김정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새겨진 배경 화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배경 화면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천국에 갈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연어들은 연어라는 고기는 대개 아시아나 북미주의 강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 연안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내다가 어미가 되면 자신이 새끼로 자랐던 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만일 그 연어를 다른 지류에 옮겨놓으면 제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당장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뇌물을 찾아 올라가 그곳에 알을 낳고 이렇게 죽습니다. 연어는 어떻게 그렇게도 먼 길을 정확하게 따라서 모천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풀기 어려운 신비는 뱀장어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물고기는 성장하면 자기네들이 자란 연못과 강을 떠나 깊은 바다로 옮겨갑니다. 가령 유럽에서 자란 뱀장어들은 어김없이 모조리 대서양 수말리 바닷길을 가로질러 버뮤다 부근이 깊은 심해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는데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 장어들은 어미들이 따라온 똑같은 길을 따라 어미들이 떠나온 바로 그 해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립고 자기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 가보면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추억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고향을 찾고 고향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생물이 왜 이렇는가?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회귀 본능을 가진 인간에게 붙여진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뭐죠? 나그네는 분명히 내가 시작한 곳이 있고 마지막에 그 시작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다 우리 하나님께로 와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 최희준 씨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놀다가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둘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 세상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으면 소천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불러갔다. 나그네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죽으면 없어졌다고 하지 않고 소천했다. 내가 왔던 하늘이 달을 다시 불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 진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세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믿고 죽으면 끝이야, 내세는 없어, 천국과 지옥이 없으라고 말

그래도 내 안에 영이 내세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세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회귀 본능의 이 원리를 모든 생물에, 모든 동물에,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극락왕생을 좋은 곳, 곳에 가라고 이렇게 다르게 빌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에 무엇이 좋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지, 목적지, 여행 코스, 동행자 뭐 이런 것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진짜 최고의 여행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더라도 여행의 마지막은 내가 머물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여행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을 좋아합니다. 나가는 것보다 집을 더 좋아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으로 나다녀도 늙으면 다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집이 최고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갈 시간이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집이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여행지에서 멋진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으므로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집에 가는 것 좋아합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학교 간 학생들은 수업 마치고 집에 가고 회사에 출근한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고 군에 간 아들들은 제대해서 집에 가는 것. 다그 집이 도대체 뭔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머물 집이 없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사후에 돌아갈 곳을 찾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으면서 천국 가세요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세요 다 싫어합니다. 그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는데도 왜 지옥 가세요 하는 소리를 싫어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내 양심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돌아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이 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80세, 90세, 100세, 110세, 120세 가기 싫다는 거죠.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이지 확신과 자신이 없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난 나쁜 일안 해도 죽을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무상을 느끼고 죽도록 고생하지만 허무하고 재미없고 만족이 없고 가져보아도 많이 보아도 먹어보아도 누려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무합니까? 제 문제로 내가 돌아갈 집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공로로 행위로 우리의 뭐 노력으로 적선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내이 세상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집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돌아갈 집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우리 마지막에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복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하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만 그래도 2026년의 상반기는 오늘로 마무리하게 되지요. 이제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결산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기준, 건강의 기준, 뭐 이런저런 결산의 기준이 있겠지만 내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준, 주님의 시선이 아닐까 해요. 그럼 주님의 기준으로 본 우리의 지난 상반기는 어땠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진정 우리의 영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 썩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도 그 눈물 골짜기 아래에서 정말 힘을 내서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아니,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진 주님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시지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2026년의 상반기 또 하반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푯대를 향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주님을 닮아갈수록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그 하나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은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오늘 오후 퇴근 시간이지요.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지금 운전해서 또는 걸어서 가시는 길이 집일 수도 있고 야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셨고 또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또 2026년의 상반기는 어떻게 결산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본내 2026년 상반기는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잠시 후에 보내드릴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도 같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오롯함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언약궤를 품은 자로 일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일을 일로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주를 예배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저 일로서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언약궤를 품지 않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교회에 손을 댄 웃사를 치신 웃사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무서워만 하고 있을 때 웃사를 죽인 두려운 궤를 받아들인 오베데돔은 아무 일도 못하고 궤 앞에서 떨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궤를 잘 살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아니어서 규례대로는 못했을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에 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맡은 언약궤는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백성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다윗은 더는 지체하지 않고 왕궁문을 박차고 나가서 춤을 추며 그 궤를 맞이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로 인해 두려워했을 그럼에도 중심에 품고 산 오벳에돔처럼 주님의 언약을 진정 중심에 품고 살아가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행자줄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새롭게 시작하는, 이라고 말해도 어제부터 시작했지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말씀 톡톡, 퀴즈 톡톡,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손가락도 톡톡이겠지요. 자, 어제는 구약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평하게 신약에서 문제를 드릴게요. 자, 구약의 처음은 창세기, 그리고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 그리고 구약의 첫 다섯 권은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의 첫 네 권은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뭐 쉬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 명의 저자 가운데에서 직업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의사라고 알려진 사복음서의 저자 4명 중에 의사라고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지선다가 되겠네요. 마태일까요? 마가일까요? 누가일까요? 요한일까요? 정말 누가 의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의사는 누구일까요? 자, 그동안 함께하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자들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는 사복음서에서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는 순서대로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아, 영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어는 마태는 매튜, 마가는 마크인가요? 누가는 루크. 이게 N이 아니라 L. 루크더라고요. 그리고

유화는 존입니다. 맞겠죠? 자, 이 중에서 직업이 의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직업이 의사라고 알려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문제. 사복음서 중에서 의사라고 직업이 알려진 저자는 누가 있을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인 저자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5741번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233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샬롬으로 6월달 마무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주님 받으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듣고 계시다고 올려주신 0579번님 퇴근길 잘 하시고요. 그리고 9627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9517번님도 정답이에요. 항상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368번님도 정답이시고요. 0772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3008번님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7339번님도 정답. 예, 다 정답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사복음서를 쓴 저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중에서 직업이 의사라고 알려진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의사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하는 찬양, 박신화 콰이어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저절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오늘 두 번째 퀴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사복음서에서 드렸지요. 사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입니다. 아, 이 중에 세리로 알려진 사람이 마태지요. 그리고 열심당원, 나름 이제 치열한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뭐였을까요? 예. 그리고 의사는 누가입니다. 루크. 루크라고 말한 거는 제가 아니라 1600번님께서 루크하고 느낌표 두 개 남겨주셨네요. 예, 정답입니다. 자, 오늘 정답 누가라고 올려주신 분, 아니 누가라고 올려주지 않으신 분이 없네요. 정답률이 너무 높습니다. 다음부터는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4558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1632번님 환영합니다 하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2103번님 정답이시고요. 그리고 2568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2526번님도 정답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울산의 새로운 신 PD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정답과는 무관하지만 제 마음을 더 기쁘게 하시는 5741번님도 사연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그 이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저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복음서가 재미있더라고요. 아, 몰라도 재미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채워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고 또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의사인 저자는 누가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5741번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741번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샵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곡인 조지 베벌리 시아의 영어 찬양입니다. Victory in Jesus.

자, 빅토리인 지저스, 지오지 베벌리시아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이제 막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뭐 만족스러움을 논하기에는 너무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 때 정말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구하는 것을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너의 하루, 너의 지난 상반기는 내가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상반기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하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울산 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세 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홀리원의 찬송 편곡 하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이 함께 편곡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폴 발로시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기독교는 300년 동안 핍박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300년 기간 동안 핍박과 순교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3세기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어지고 공적으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계를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면서 교회의 부흥과 번성이 어떤 이에게 이 위기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성으로 사막으로 나아가 수도의 자리로에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혼자 수도하기도 하고 혹은 공동체를 이루고 수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번성하면서 그러면서 조직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서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그런 위기를 의식하고 그리고 사막으로 나아간 그러한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이 기도했던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1대1 관계를 놓쳐버리고 교회의 어떤 사역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 사역이 온전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 그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고 왔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 교회를 탐방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 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둥이 지나가는 날 한 소년이 비가 내리는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며 아이에게 질문한 어머니에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비가 오고 있고 천둥 소리가 날 뿐 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마치 새 소리처럼 착각하고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꿈과 아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어머니는 마치 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이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지 않을래? 그리고는 쏟아지는 비들 맞으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는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 이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음악의 역사에서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이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귀에 심각한 난청이 있어서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는 아픔이 베토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악성 베토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따스하게 품에 안아주고 그가 느끼는 그 감성을 인정해 준 그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섬기며 마침내 그를 믿음의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세워져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한 달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며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었던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또 광야 한가운데에서 시내산 아래서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소년이 부모의 손을 놓치고 낯선 땅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해 줄 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그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찾은 것입니다. 금신, 금무성왕,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에게 자기들이 광야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인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거역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큰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여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이 겪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낙심하게 하고 무너진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될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여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하나님만 믿고 저 땅에 들어가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 군대의 공격 앞에서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이끌었던 사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완전한 인도자로 인생의 주권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면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고 그리고는 뭐 믿을 만한 게 없을까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지만 때로는 주님의 주권이 정말 내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지 그냥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 닥쳐오는 어려움에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의 생명의 경각이 오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때 정말 내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맡겨도 되는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틀란타 헤이브필이라고 하는 한적한 시골의 한 남자가 그 형제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고 그리고 식당 문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온종일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특별한 닭고기 샌드위치를 개발했고 치필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식당을 열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점들이 휴일에 대목인 이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을 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주일날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은 승승장구해서 매장 수가 3,100개를 넘어갔고 총 매출액도 3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장당 매출로 볼 때에

당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경영상에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했습니다. 주일에는 문을 닫아라. 미국인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패스트푸드 식당 중에 하나인 치필레의 창업주인 사무엘

사업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오히려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더욱 든든히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흔들어 놓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격 앞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선포한 모세의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시내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육체의 소욕에 이끄는 대로 우상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32절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함축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를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의미이며 그 공동체의 회중으로 인정되어지고 보호받으며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주께서 기록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명부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지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실 때에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택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를 완벽하게 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 지우다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여지가 없이 완벽한 죽음, 그 영과 그 육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표현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런 엄청난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부, 이것이 시편과 계시록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일곱 번 나옵니다. 시편 69편 27절 28절의 시인은 죄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셔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사대의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죽은 자들이 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생명책이 펴져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곱 번 등장하는 이 생명책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구원 얻을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예언적인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수천 년 전 시편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때 사용되어질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의 간구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대역사를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담보하고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 모세에게 왜 이와 같은 예언적인 간구를 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영광을 대면한 자가 모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렀던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고 그의 구원을 입게 되는 통로로 모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구원하실 하나님과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선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세의 구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려지는 것은 모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의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된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이 중보자의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보자인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올라간 시내산 꼭대기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간구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택함 받은 모세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허락하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예표하여 보여주신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렇게 찬송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그 법으로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0: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처럼 처절한 구원의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왜 인생이 무너지는 좌절을 느끼는 겁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보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 사명과 똑같이 우리에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작은 두려움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의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무리 외쳐봐야 안 죽어집니다. 나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저절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수정교회 박연식 목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럼 왜 교회를 다닐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헛되게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머리로만 믿거나 다 믿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이 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가난한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최근에 발명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이니까 이 약을 사용하면 당신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얼마냐고 값을 물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짜예요. 농부는 약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가지고 약을 받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될 텐데 공짜라고? 이야, 이게 싼 게 비지떡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선교사는 농부가 자신의 집을 떠날 때 창문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농부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0: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 땅에 버려버린 농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습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계속 향상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집중해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따라야 된다. 네 가지인데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는 모든 사명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마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매 순간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센다는 것, 평소엔 잘 하지 않는 일이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오늘 하루도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순간이었다는 것, 분명한 하루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에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가만히 세워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들려드렸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제첸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루 흘러간 시간을 순간들을 가만히 세워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찬양의 고백처럼 크게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려고 하니 그 복을 다셀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였기를, 그리고 새롭게 허락될 내일 하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릴게요. 오벳의 음성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홀리원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루 두곡 띄워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루, 홀리원의 찬양이었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벳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에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신청해주신 찬양 있는데요. 0550번님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계속 입가에 맴도는데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들려드릴게요.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0550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희주일의 하루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꼭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금빛 머리에서 광채를 내며 왕자가 말했다.
1: 이제 맨솔에 할 말이 있습니다.
0: 하지만 이 말이 맞춰지자마자 성문 수비가 두 배로 강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왕자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왕자는 말을 이었다.
1: 오, 불행한 맨솔이여.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여러분은 디아볼로스를 여러분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전능하신 주를 거스르고 디아볼로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내게는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으면서 나의 울부짖음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했는데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러 왔지만 여러분은 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불경한 손으로 내 것을 취해 내 원수, 내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불쌍한 맨솔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솔을 짓밟고 가루가 될 때까지 부셔야 합니까? 아니면 풍성한 은혜의 기념비로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맨솔이여, 들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맨솔이여. 난 자비롭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비로움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게 성문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오, 맨솔이여, 여러분에게 어떤 해라도 끼치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오, 내 뜻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친구에게서 도망쳐 적과 함께 머물려고 합니까? 물론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큰 군대는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순종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여러분의 왕인 디아볼루스 그리고 그의 모든 부하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강한 자로 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그의 전리품을 나누고 갑옷을 빼앗을 것입니다. 요새에서 그를 내쫓고 그곳을 나의 처소로 삼을 것입니다. 오, 맨솔이여, 그러기 위해서는 디아볼루스가 사슬에 매여 나에게 끌려오고 여러분이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면 지금이라도 디아볼루스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목도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를 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거짓과 사기로 맨솔을 차지했고

0: 폭력과 기만으로 맨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발가벗길 것입니다. 내 모든 말은 참되며 난 나의 맨소를 그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소울 주민들은 자신들을 향한 왕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 귀의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웠다. 귀의 문에 경비를 세우고 아무도 임마누엘 왕자에게 가지 말고 왕자의 진영에서 아무도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다. 디아볼로스는 맨소울 주민들을 현혹해 합당한 주인인 왕자에게 대항하게 만들었다. 결국 왕의 군대는 성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전하지 못했다. 맨소울이 죄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본 임마누엘 왕자는 군대에 전열을 갖추라고 명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합법적으로 맨소울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왕자는 장군들에게 공성기와 투석기를 귀의 문과 눈의 문을 겨냥해 배치하라고 명했다. 디아블루스와 전투를 벌일 준비를 모두 갖춘 후 임마누엘 왕자는 다시 한번 맨소울로 전령을 보냈다.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인지 끝까지 왕자의 인내를 시험할 작정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임마누엘 왕자의 전언을 받은 후 맨소울 주민들과 디아블루스는 전쟁 회의를 소집해 여러 제안을 취합했다. 이 제안들을 임마누엘 왕자에게 전할 사람을 정했다. 맨소울에 사는 디아볼루스의 부하 중에는 거만 씨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고집불통에 디아볼루스의 총애를 받는 일꾼이었다. 디아볼루스는 거만 씨에게 전할 말을 이르고 임마누엘 왕자에게 보냈다. 거만 씨는 임마누엘 왕자의 진영으로 갔다. 왕자가 거만 씨가 전하는 말을 들을 시간을 정했다. 디아볼루스의 의식에 따라 인사를 하고 거만 씨가 입을 열었다.
1: 위대한 선생님, 모두가 아는 바 선한 왕자이신 저희의 주인님이 왕자님에게 평화의 조건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인님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맨소울의 절반을 왕자님에게 넘겨드릴 의향이 있으십니다. 왕자님이 이 제안을 수락하실지 알려주십시오.
0: 임마누엘 왕자는 답했다.
2: 맨솔 전체가 내가 선물로 받고 따로 값까지 치른 나의 소유다. 그러니 절반을 내줄 수는 없다.
0: 거만 씨가 다시 말했다.
1: 선생님, 저의 주인님이 맨솔의 일부를 주신다면 왕자님이 맨솔 전체의 주인으로 이름을 올리셔도 불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0: 임마누엘 왕자가 답했다.
2: 이름이나 말만은 필요 없다. 맨소울 전체가 나의 것이다. 맨소울 전체가 오직 내게 속하지 않는 한 맨소울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0: 그러자 거만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1: 선생님, 저의 주인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보십시오. 맨소울의 사유지를 조금만 주시면 나머지 땅은 다 왕자님이 다스리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0: 이 말에 임마누엘 왕자가 말했다.
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머리카락 한올도 터럭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거인 디아볼루스에게 맨소울의 땅 한 귀퉁이도 허락하지 않겠다. 맨소울 전체가 내 것이다.
0: 거만 씨가 다시 말했다.
1: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조건 하에 맨소울 전체를 왕자님에게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의 주인님이 옛 친구를 만나러 맨소울에 들르면 이틀, 열흘, 한두 달 정도 손님으로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작은 청은 들어주실 수 있겠지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합니다.

0: 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 오라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바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Shane and Shane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들으셨습니다. 눈을 돌린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해야 할 업무, 미뤄둔 일들, 걱정되는 상황들, 그것들만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즉, 시선을 바꾸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무게가 생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무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무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시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조찬미의 아버지,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이언 앤젠 존슨의 Here I Bow, 메이버릭 시티 뮤직과 조 바른스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케인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가대가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지휘자 선생님의 헌신으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지난 스승의 주일 성가대 아이들이 찬양하며 카네이션을 선물하는데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성가대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의 배려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가대가 불렀던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예,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글쎄요, 그 학생들 수도 많이 줄어서 성가대가 큰 교회 아니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을 성가대를 제가 지휘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귀하시네요.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지도하고 하는 게 마음에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9900번님께서 신청해주신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70%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80% 정도는 불치병도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지 않는 나머지 30%는요, 이전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요. 그 중에서 16%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회심시켰던 영국의 신학자 조셉 파커에게 한 지성인이 이렇게 물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자 조셉 파커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선의 기도 들으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의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조셉 파커 영국의 신학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 대답을 듣는데요. 뭔가 그 망치로 머리를 꽝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으면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맞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결론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도, 이 시간 깨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힘이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발그대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숨소리도 주님께는 기도의 향기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도 주님께서는 내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그 풀어준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스메데스가 용서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용서하면 손해본다는 감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원한, 슬픔과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구현모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1: One, two, three, four.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온전케 되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한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동안 혈루병, 하혈을 하던 그런 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여러 일을 또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손이 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겠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옷을 만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또 치료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았겠다라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 곁에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님 곁에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베풀 준비가 돼 있으세요.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고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새벽에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신대요. 요즘에도 새벽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새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디지털 신문을 많이 봤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배달하면서 또 오가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삶에, 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받은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일상을 혹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그리고 북한 군인이었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이제는 목회자가 되신 임바울 목사님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

0: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복귀.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0: 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1: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1: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1: 네.
2: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1: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1: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1: 네.
2: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1: 네.
2: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1: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1: 네.
2: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1: 예.
2: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1: 예.
2: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2: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 이외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사실

0: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1: 예.
0: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1: 네.
0: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 오.
0: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온 임바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또 군복무할 때는 또 거기서 당하게 되는 많은 차별과 무시와 배고픔, 힘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 철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북한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어보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냥 단순한 이유였는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령으로 모시고 받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시켜서 북한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많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다는 그 배신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제가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북한 정권의 압제와 통제 가운데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국가의 감시와 통제와 억압 가운데 그렇게 국가가 정해지는 장소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고 정말 너무나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북한은 1년 동안 일을 해도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동 착취의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동포들, 성도님들 하루속히 깨어나시길 축복하고, 또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많은 기회와 평등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또 북녘에서 숨죽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던 평양 대부분의 은혜, 또 마음껏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녘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에도 하루속히 자유가 찾아오고

0: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예배할 그날들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 함께 올사앉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손과 발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하며 중국 해군을 겨냥한 해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라 원유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아내리며 기후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 번역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작품을 중국어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브라질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최근 하와이와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B2 폭격기가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활용해 원거리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사거리 370km 이상으로 해수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에 접근한 뒤 적외선 탐지 장비로 기관실 등 핵심 부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군은 지난해에는 신형 스마트 폭탄으로 대형 상륙함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까지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 해상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의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을 겨냥한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유사시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유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다시 경계 단계까지 잇따라 높였지만 최근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항만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도 늘리면서 다음 달 원유는 물론 나프타 물량도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활용과 수입 지원 등 일부 비상조치는 종료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과 공용주차장 차량 오부제 등 공공부문 수요관리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급 대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61.98엔까지 오르며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본 언론은 플라자 합의 직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 환율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엔전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일본은행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재무당국도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 팀은 지난 겨울 쌓인 빙하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녹아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평년보다 한 달 반가량 이른 시기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었던 데다 최근 한 달 사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서부 론 빙하는 열흘 만에 1m가 줄어들었고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의 양은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8%가 사라졌으며 지난 50년 동안 1200개의 빙하가 없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빙하가 사라지고 일부 얼음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전국 장례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30에서 45%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최근 전국적으로 66%로 넘었고 파리 중심부에 있는 장례식장은 지난 26일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파리 외곽이나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 예약과 묘지 확보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23일 이후 사흘 동안 평년보다 약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기후 특성과 오래된 건축물, 역사 경관 보존 규정 등의 영향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기록적인 폭염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의 번역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대학교에서는 중국 대학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이 열려 한국어 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작가들과 표현과 의미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시 속 비유와 소설 속 말놀이처럼 직역이 어려운 표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옮길지 의견을 나눴고 소설 제목을 현지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들은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해석과 감각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둥대학교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중국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천만 부 단위의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대한 중국 출판시장을 한국문학의 새로운 무대로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브라질과의 월드컵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1대1을 역전패해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와 8강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먼저 득점했지만 후반 들어 브라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은 헤더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일본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강한 압박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며 연장전까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디애슬레틱 등 외신들도 일본은 비록 토너먼트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월드컵 참가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아파트가 무너지자 산모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잔해 속에 갇혔지만 아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만 힘을 내 구조를 요청했고 가족의 외침에 응답한 뒤 구조대가 수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모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모두 숨진 줄 알았다며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집과 모든 살림을 잃었지만 가족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장면은 현지에서 큰 감동을 전하며 이번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 군병원은 최근 입원 병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일률적으로 만 원씩 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가 폐지되고 의료보장제가 도입되면서 병원들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의료진들에게도 병원 운영 책임이 함께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사보다 수입이 적고 각종 노력 동원에도 더 많이 나가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며 병원보다 동네 의사를 더 찾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보장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무상치료체계에서 사실상 의료보험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소나기도 내릴 예정인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안주는 오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 19도, 양덕 17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30도, 평양 29도, 양덕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삭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구성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0도, 삭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구성 30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황해도는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신계가 3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만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돼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9도, 풍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 22도, 풍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무산에서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웅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곁에 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458 성도님 샵 1069번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북녘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응원과 기도의 문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학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첫째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두려움, 둘째는 도망치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마지막으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용기를 내게 만드는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의 두려움과도 같이 결국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일의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향하던 요나도 두려움을 느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무찌르던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선 두려움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형통의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달란 기도를 넘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근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잃었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입학에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끌려가서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고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에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8.15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월드컵 4강의 심화를 이루었던 민족.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 구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 민족이 흥하고 잘 살 수가 있겠나? 6.25 동란이 벌어지자마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 공산당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니 파병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의 목사 친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조국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남한 정착 1년차 우리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가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0: 네.
1: 어디로 처음 집을 배정받으셨어요?
0: 저는 수원으로 받았습니다.
1: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수원 알고 계셨어요?
0: 몰랐습니다.
1: 그럼 처음 여기서 오셔서 처음 들으신 도시였겠어요?
0: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1: 그 하나원 졸업할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0: 네.
1: 일지망, 이지망. 나는 네. 어디 가고 싶다.
0: 네. 일지망이 수원이었습니다.
1: 몰랐던 네. 곳인데 수원을 적으신 이유가 있어요?
0: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수원 그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복지센터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0: 케이크를 만들면서
1: 네.
0: 이제 봉사활동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원이었어요.
1: 케이크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0: 네.
1: 제과제빵을 잘하시나 봐요.
0: 아, 그것이 아니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수업도 하나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고 나옵니다.
1: 그래서 뭔가 좀 달달한 기억이 있는 수원.
0: 네, 수원.
1: 서울로 적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서울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0: 서울이 인기가 많은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숙에서.
1: 그쵸, 그쵸.
0: 예, 그래서 이제 수원도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1: 네.
0: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1: 아멘.
0: 수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좋죠. 수원에서 또 이곳까지 오셨고, 수원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0: 예, 제가 받은 수원은 나름대로 기도해서 받은 수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원이 수원역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고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1: 아,
0: 선생님
1: 진짜요?
0: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그 공원도 가깝고 가깝고 이제 조용하고
1: 네.
0: 삶에 필요한 모든 뭐 주민센터 뭐 우체국 병원 뭐
1: 문화센터, 영화관, 뭐 이런 것도 다
0: 영화관,
1: 있고.
0: 도서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너무너무 좋고. 학교, 어린애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학교도 바로, 아파트
1: 네.
0: 아래 있고, 너무 좋고. 우리 분들이 가는 것은 대체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는,
1: 저도 수원 좋아요. 이게 서울은 사실 다 번화가 같거든요. 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0: 그쵸?
1: 그 활기가 뛰는 곳인데 뭐 수원이나 아니면은 조금만 외곽으로 더 나가면 번화가도 있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공기
0: 공기
1: 좋고
0: 좋고.
1: 한적하고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감사하지요.
1: 네, 그렇게 수원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0: 지금은 있습니다, 신랑이.
1: 정말요? 이곳에서 만나신 거예요?
0: 여기 와서 이제 저선적분.
1: 아, 진짜요? 그러면은 식은 올리셨어요, 결혼식? 아직 안 올리셨어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뭔가 서약을 하고 나서,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식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너무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새 가정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게 수원에서 두 분이서 어디서 만나셨어요?
0: 또 곡절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랑을 좋아하는 원인은 같은 크리스찬이고.
1: 아, 그러시구나.
0: 그분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하나로 드림 교회도 같이 다니고.
1: 같이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신랑분이 먼저, 남편 선생님께서 먼저 하나로 드린 교회를.
0: 아니요. 이번에 5월에 함께 제가 가면서 이제 남편분도 같이
1: 옮기신 거예요?
0: 옮겼어요.
1: 와. 아내 따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쉽지 않은데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남편분의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0: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시고
1: 네.
0: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해주셔요.
1: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0: 고생을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1: 네.
0: 솔직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북한에서는 제 엄마에게도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못하고 살았어요. 형제에게도 언니 사랑해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친구에게도 사랑합니다.
1: 그쵸.
0: 자매님들 보고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1: 맞아요.
0: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자식간에도 사랑합니다.
1: 네.
0: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겨워요. 우리 신랑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사랑해 주세요.
1: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군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큰 중보자로 네.

0: 든든한 동역자를 옆에 서 네. 있는 거잖아요.
1: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지요.
0: 아, 그렇게 만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네. 수원에서도 정착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하나로 드린 교회라고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네.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수원이랑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 와.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영보사 공부를 하면서
0: 네.
1: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밝은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가 알잖아요.
0: 네.
1: 서로가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전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계속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0: 네.
1: 이제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0: 아,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1: 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고 거기 앉은 분들이 거의 다 북한 분들이어서
0: 그쵸.
1: 북한에 대한 기도
0: 네.
1: 내 나름대로 이제 부모, 자식에 대한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0: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신
1: 네. 네.
0: 목사님이시고
1: 네.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도 목사하시구나.
0: 네.
1: 예. 처음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많이 갔고 그거 호기심에 끌려서 갔는데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지고 아,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오고 싶어 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길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참 저렇게.
0: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1: 그쵸.
0: 동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걸음이나,
1: 네.
0: 우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나, 네. 다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1: 네.
0: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이곳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는 또 해외로 선교도 다녀오시고
1: 네. 네.
0: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1: 네.
0: 섬기는
1: 네.
0: 그런 여정들인데 해외 선교도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1: 네.
0: 또 다른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일 씨의 찬양 이전에 또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U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세 달, 날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 실록으로 울창할 7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이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왔고 한 해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일 수요일에 드리는 FU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것은 이제 시편 제5권입니다.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 첫 출발은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게 이제 복된 인생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편 1권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편 3권 정도에 가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3권.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4권으로 가면 이제 90편인데요. 90편에 나오는 이 제4권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계속해서 나오죠. 93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시편에 나옵니다. 99편에도 97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시에 통치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7편, 이제 제5권으로 나아가죠. 그 5권으로 가기 전에 106편 맨 끝에 4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제4권의 많은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4권의 간절한 간청을 반영하면서 제5권이 시작이 되죠. 자, 이 5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을 회복하실 텐데 그 회복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구속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107편부터 나오는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또는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에 대한 마지막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제5권의 시입니다. 자, 그 첫 출발이 되는 시편 107편의 시작이 아주 웅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죠.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피조물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뭐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우리의 죄를 그냥 죄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스스로의 죄,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이거를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언약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언약, 구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죄를 져서 잘 모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선하심을 더 예민하게 경험하든 그분의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 그게 이제 인생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수록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어서 또 느낄 수 있고 깨닫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107편은 1절에 이 큰 선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한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찬양을 하는.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시편 이 본문의 말씀에는 2절부터 9절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가 구원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은혜 받은 이들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자,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고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척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죠. 자, 하나님의 이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되찾으셔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방에서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시편 106편 46절을 보시면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시고 47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고백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으셨도다. 포로로 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의 백성을 놓치는 곳이 없죠. 다 아십니다. 자,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을 돌아보는 겁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자,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찾지 못했을 때 5절에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힘든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자, 위기 가운데 이들은 무엇합니까? 6절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근심 중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21절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생에게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느냐? 찬송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그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반복되는 이 고백의 패턴이 위기, 부르짖음, 구원하심, 감사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또 부르짖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0절도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핏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시편 1편과 정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 이게 그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한번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겸손해지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아, 내가 갖고 있던 힘과 권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서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는데 자, 12절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딱하다 하고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결국 누구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인도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키워드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107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그러죠. 인도하사 7절에 자, 그 동일한 인도하심 13절에도 보면 부르짖자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자, 인도는 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쉽고요. 분석하기는 쉬워도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복된 것이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논문이 뭡니까? 단단하게 고정된 이 대적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분들. 그러니까 단단한 속박들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 자, 빗장은 문을 가로막는 가로대인데 이게 보통 단단한 나무 같은 걸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쇠로 빗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쇠 빗장을 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쇠를 부러뜨려야 되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 빗장을 꺾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17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왜 이렇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 특징.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107편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미련한 자들은 결국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고난 여러 가지로 질병과 고초와 관계와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됩니까? 단맛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싹 가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그러죠. 사망의 문에.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0: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고통 때문에라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람이 위기 가운데 도와줄 이가 없으면 아무라도 찾게 돼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러고 14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보내는 인도하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진단하고 고치고 건짐을 받죠. 자,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감사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냥 마음으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찬양으로 예물로 제사로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7편은 그동안 어려움과 인생의 곤곡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은 감사일 뿐이다.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며 우리 모두를 그분을 향한 예배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나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7월의 첫날 아침에 만남으로 안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습들은 다양하죠.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소망 없던 자들을 구하시며 죄의 길을 쫓는 자들을 돌이키시는가 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통해 자유를 선물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은혜들 중에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죠. 타락한 인생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사랑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7월 한 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되는 7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의 첫날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재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세상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전까지는 세상의 시간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시간과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의 삶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밀도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 계획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늘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나의 삶에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서 가지 못할 때도 있지요. 나에게 너무 큰 장애물이 생겨서 내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나의 시간이 갑자기 멈추게 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혹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에 그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지요. 만약에 내 시간에 내 뜻대로 되었다가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시간대에 내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

않는다고 하여 당황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시간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앞길을 함께 하시고 올 하반기에도 놀라운 주님의 의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제달 7월의 첫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 중에 꼭 반인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달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 몸에 염려 바이러스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 바이러스를 뿌려 염려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혼 속에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유 없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7월의 첫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5년 3월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영남 전역으로 확산되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은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115년 역사를 가진 매정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장 다음 주일에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런데 5분여 정도의 짧은 방송을 듣고 많은 방송가족들의 동참이 이어져 총 8억여 원이 답지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산하 NGO인 선한청지기와 함께 긴급하게 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마련해 영덕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생수사업을 하시는 원주의 함영우 운영위원은 생수 만병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서 답지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을 답사해 실태를 조사하고 컨테이너 하우스와 승합 차량 제공 등 현장의 필요에 맞게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덕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지역 교회들까지 지원을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다시금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이웃사랑을 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복되고 형통

아멘.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성실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며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서울 신학대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주세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빚어가는 거룩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거센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지요. 조개가 모래 아래 고통을 감내하며 진주를 만들듯 우리 인생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 단련되어 더욱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빚어집니다. 고난은 잘못된 길을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 스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죄하거나 냉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참된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의 신실한 참 제자로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소음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보듬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론 마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잘난 척하기도 하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있는 자가 없는 자 앞에서 부리는 관용 정도가 아닙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참 평안과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0: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의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첫째, 공동체를 신뢰하며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라고 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뒤집어졌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군대를 재정비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 편이 훨씬 강해 보였어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세력도 컸어요. 반면 다윗의 군대는 광야를 전전하던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맡깁니다. 잇대는 블레셋 출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신뢰했어요. 혈연이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충성과 신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신뢰로 하나가 됩니다. 또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말해요.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솔선수범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 백성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인기를 얻었지만 다윗은 신뢰를 얻었어요. 백성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4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해요. 광야와 눈물의 세월을 지나온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보다 공동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성숙은 내 열심과 총명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혼자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신뢰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기만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요?

고난을 지나며 온유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둘째, 광야 훈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잇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압살롬은 단순히 말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배신했고 왕권을 빼앗았고 전쟁까지 일으킨 반역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 아이가 철이 없으니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배반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줄 알아야 해요. 6절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터는 에브라임 수풀이었어요. 바위와 가시덤불, 늪과 벼랑이 많은 험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압살롬 군대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장소였지만 다윗 군대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오랜 세월 광야를 다니며 훈련받은 정예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합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승리의 자산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싫어하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일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의 연단이 내일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랑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외모와 능력을 자랑하던 압살롬이 결국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떠나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있나요?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형이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며칠간 부모님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어요. 그런데 형이 간지 9시간 만에 열이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님과 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졌죠. 그러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형과 똑같은 독감이었어요. 그제야 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했지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주시길 기도할래요.입니다. 짜증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8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구절을 보니 압살롬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렸대요. 저도 제 마음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잘못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부모님은 제가 짜증을 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는 나무에 매달린 내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적용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짜증내지 않고 예쁜 말투로 대답할게요.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내려놓고 예쁘게 말하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은 교만하고 나쁜 마음 때문에 죽었대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님한테 화내면서 짜증

0: 짜증내고 소리 지르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 마음에도 나쁜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솔직하게 저 속상해요 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예쁘게 말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화나면 짜증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마음을 표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오랜 광야 훈련 덕분에 승리했고 압살롬은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눈물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히 끊어내되 사람은 끝까지 품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죄를 지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불평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훈련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죄는 끊어내고 사람은 품으며 광야의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 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있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지금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조롱했던 그 땅에서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은 예루살렘을 비추는데 예루살렘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사울의 위협, 사울의 살기는 전혀 누그러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경을 보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뛰어난 엘리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사실상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버려 놓겠습니까?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박해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간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또 격노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아예 공문을 받아서 직접 그 회당들을 방문하고 자기가 체포조를 구성해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다 끌고 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한 240km 정도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100km를 갔습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었지요. 그런데 오늘 분노한 사울은 그 두 배 반, 240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귀하지만 마귀의 충동, 이 분노의 힘이라는 것도 만만찮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 예수님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이 사람은 막 분노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나타나면 다 피합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사울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울을 오늘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도망갔던 인물인데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대 담론의 디딤돌이 되도록 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엎드러지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홀연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홀연히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뭔가 내 쪽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내 쪽에서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냥은 안 되고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겠나. 그래서 성경을 한 1독 정도 해보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 조금 알고 교회도 조금 다녀보고 새벽기도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좀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호련이 갑자기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님 방법이에요. 사울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이 사람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그의 인생에 훅 들어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늘로부터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에 대해서는 사울이 빠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웬만한 사람의 말에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잘 이해를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은 땅의 일에 대해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이 사람 누구에게 져본 적도 없고 말로 승복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건 사울도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아가 강한 사울, 사람의 말에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요. 그리고 세 번째,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혈통적으로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틀리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스스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딱 찾아오셨을 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주님의 밝은 빛 앞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빛이라고 장담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어둠이었어요. 빛이 비치니까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고상한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것들 떠들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 바로 그때 이 당당했던 사울, 자아가 강했던 사울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여기 엎드려졌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프토.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굴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를 의미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피프토입니다. 물론 사울이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의 피프토 사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앞에 엎드려졌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프토의 체험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호련이 찾아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찾아오십니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예수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중에 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깨어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쓰임받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두 번을 부릅니다.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불러요. 이게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누가는 이름을 두 번 쓸 때에는 의도를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예수님께서 상대의 이름을 두 번 연속 부르는 것은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완전히 깨뜨릴, 그의 자아를 무너뜨릴 작정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두 번 부르신 것으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반복해서 부르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사울을 두 번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이때 피프토가 일어납니다. 돌 같은 사울, 그 자아가 강한 사울이 두 번 부르실 때 엎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절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울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면서 그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는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고 생생한 체험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체험이 세 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9장에 기록이 돼 있고 22장에 가시면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그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를 간증을 할 때 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 죄수가 돼가지고 저 가이사라 총독부에 2년 동안 수감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신문을 당할 때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지 간증할 때 이 간증을 또 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네가 너무 똑똑해서 네가 미친 거야.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생생한 간증을 총독 앞에서, 분봉왕 앞에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변화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사울이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예수쟁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저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다, 그렇게 일축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지식이 바른 것이라고 더 견고하게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위험한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다메섹까지 체포조를 끌고 가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 가운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밝은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라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가 5절에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한마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진 거죠. 지금까지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는 틀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만한 열심이 없고 자기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실상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삶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행을 행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1번은 뭐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데요,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치열하게 힘들게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동료의 배신 때문에 많은 고초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우리의 실패나 이런 우리의 약함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징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아가 강했던 사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강한 빛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아가 강했던 사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또 다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스스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인생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 허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허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갑니다. 초라해진 베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닷가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몬 베드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 뒤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고기 잡는 업으로 시작해서 고기 잡는 업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사람 잡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부터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닐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남에게 이끌려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의 진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눈먼 사울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갔던 그 길이 3일 길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시간도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기간도 3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울도 다메섹에 끌려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갖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야. 피프토가 일어나는 시간. 내가 꼬꾸라지는 시간. 내가 꼬꾸라져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거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쓰임받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 사람을 쓰신 걸까요? 제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권위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신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냐? 이 사람 사도가 맞냐?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목격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사도가 맞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따라다녔어요.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신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울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쓰임받은 것은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에 어디를 가든지 통행과 활동이 자유로운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헬라어가 능통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정통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2차적인 조건이에요. 2차적인 조건. 빌립보 3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경력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견고한 자아가 무너질 때,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자랑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번은 뭐냐? 우선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그는 뇌병변 장애인이었습니다. 뇌성마비라고 부르죠.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0: 능력이 무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됐을 때 그녀가 썼던 그 찬송시가 나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를 장애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녀는 30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했고 무너진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장애인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조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만남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처럼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로 사울은 자기 스스로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재능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성도 사용하셨어요. 그의 열정도 사용하셨어요. 그의 능력들 사용하셨어요. 그의 세상적 모든 조건들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 조건이 좋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피부터 엎어짐의 시간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 변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오시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인정하지 않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돌 같은 그의 인생도 주님께 흡수가 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부로 포기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 그 인생 변화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변화의 핵심은요,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어떤 인생도 변화가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내 고집이에요. 내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내 심령,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나의 고난, 나의 약함마저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국 북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효돈교회 이완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민족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7월의 첫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교회를 이사해야 해서 2주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12월 말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겠다며 그 값을 못 주겠으면 이사 가세요란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이사하기로 하고 집을 찾게 됐습니다. 이사갈 집은 지금보다 작은 곳을 결정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막상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짐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기로 하고 짐 정리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짐들은 종이들이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주보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자료들, 설교 자료들, 논문들 정리해야 되는데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너무나도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해도 그 종이에 기록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똑같은 종이였는데 한 자리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 종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됐고 마지막 종착역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 하시는 날에는 그 결과가 그 종이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오프닝은요,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오늘 7월의 첫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란 이 종이에 과연 무엇을 새겨 넣을 것인가 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종이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종이가 다시 한번 주님 나라로 함께 향할 수 있는 7월의 첫날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는데요.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아무리 초라해도 천국 곳간에 드려질 보화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우리 영혼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을 찾으신다.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삶을 낭비하지 말라. 대신 영원히 남을 구원과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라. 할렐루야. 7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프닝처럼 참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 가야 될 때, 그때 이 종이가 버려질 종인지 아니면 너무나 소중한 종이봉투인지 기억이 되고 딱 판가름 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7월 한 달을 또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그 날에 우리가 알곡이 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거침없이 쭉정이가 되는 거겠죠. 버려지는 불에 살려질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7월의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참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정말 천국으로 이사해야 되는 그 죽음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 인생의 죽음의 현장에 천국으로 이사갈지 지옥으로 이사갈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꼭 이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아침을 맞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링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프닝 글을 써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 분을 아마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주파수를 고정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또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기시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장미희, 최정희, 황권탁, 김창숙, 상철, 월드, 박지혜, 강희정, 그리고 강승환, 바게트님, 정덕희님, 이미와, 유아람, 추구몽님, 김정란님, 영적 거인, 에스더, 왕비님, 강태홍님, 김주현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이 배경화면 여름 걸로 좀 바꿔주세요 하셔서 제가 얼른 또, 센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뭐 하와이 온 것 같은, 예. 좋습니다. 자, 이 아침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발트해안에서 촬영한 우리 극동방송 홍보대사 연주 커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운 연주곡 같이 듣고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멋진 고백.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또 많은 분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발트 해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연주해 주시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출연하셨던 우리 귀한 믿음의 부부죠. 아름다운 배경, 확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바이올린의 선율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응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7월의 첫날이에요. 참 좋은 날이에요. 7월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반기가 시작됐다. 하반기. 상반기는 은혜롭게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김주연님 마음과 몸 많이 아파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권사님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감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신다고. 정세비님도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맞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합니다. 조은만 넣으셔도 탁 뜹니다. 그러면 그것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진선아님, 김종숙님, 김서연, 서정희, 이돈성 장모님처럼 탁 이렇게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한 곡 더 듣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요, 지난번 출연했던 우리 옹 기장이 40주년을 기념하는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찬송가 메들리 지금 같이 합니다.

0: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귀한 피디님 김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할렐루야. 아침입니다.
0: 좋은 네. 아침 맞습니까?
1: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오늘 이거. 아침에 나눠주셨던 글이 예. 아주 큰 도전과
0: 도전이 됐습니까?
1: 찔림이 되어서.
0: 이야, 오늘 저도요. 네. 아니 그 글을 읽는데 아주 뭐 쉬운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사 갈 때 야 이거 종이 버려야 돼. 네. 버려야 돼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0: 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1: 그렇죠. 비슷한 경우가 예. 제가 쌀을 씻을 때인 것 같아요. 쌀 씻을 때 좀 예. 품질이 안 좋은 쌀, 뭐 벌레가 좀 먹거나 뭐 균열이 생겨서 깨진 쌀들은 물 위로 이렇게 뜨잖아요.
0: 그렇죠.
1: 걔는 그냥 다 어떻게 하세요? 버려버리잖아요.
0: 그렇죠.
1: 버려지지 않도록 내실 있게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지니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7월의 첫날인데요. 네. 수현 PD님.
1: 네.
0: 6월 한 달에 이렇게 갔어요.
1: 너무 시간이 빠르지 않아요? 너무 빠릅니다.
0: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1: 저는 6월 한 달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시원해서 감사했습니다.
0: 감사.
1: 여름이 정말 선선했잖아요.
0: 감사.
1: 네, 정말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지나온 세월이라고 하긴 한 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예. 이 6월이 정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우리 진선아님도 감사하신 거 맞죠? 정윤수님, 네. 거들손, 소망님, 상철월드,
1: 상철월
0: 아이디 그냥, 하이,
1: 그냥
0: 이기영님, 강희정님. 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데 보이는 라디오 우리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이 시간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0: 예.
1: 그래서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으로 보오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주세요.
0: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행복한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 수현 PD님.
1: 네.
0: 저희는 오늘 어떤 분을 만나보고 되죠?
1: 네.
0: 만나보게 되죠?
1: 오늘은요.
0: 예.
1: 요즘 세계인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0: 오늘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나라. 북중미.
1: 북중미.
0: 그럼 북중미가 지금 3개국인데.
1: 네.
0: 어떤 나라를 가는 거예요?
1: 오늘은 바로 예선전이 펼쳐졌었던 멕시코로 떠나 보겠습니다.
0: 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귀한 믿음의 선교사님들 만나뵈러 멕시코로 달려갈 텐데요. 5초 뒤에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1: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는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이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20배,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수도는 멕시코 시티고요,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멕시코는 고대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꽃피웠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피라미드와 유적들이 잘 보존돼 있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30곳이 넘을 만큼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치 음악과 전통춤, 다채로운 음식 문화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1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간 빈부격차가 크고요. 마야 카르텔 문제와 치안, 청소년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손길이 필요한 곳도 참 많은 나라죠.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은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과달라하라라는 도시인데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멕시코 문화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전통과 예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아치 음악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요. 멕시코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과달라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 연결해서 현지의 삶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가 모셔볼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0: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 네.
0: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김동열, 소망님, 강승원님, 서호교님처럼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 선교사님 부부 만나볼까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2: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광철,
3: 최은영
2: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1: 와.
0: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과 최은영 선교사님 부부신데요.
1: 네.
0: 와, 멕시코 말로 인사 아침에서 어떻게 합니까?
2: 아침 인사는 부에노스 디아스입니다.
1: 부에노스 디아스.
0: 이게 지금 스페인어죠?
1: 어, 그렇죠.
2: 네, 네.
0: 이야, 제가 스페인어를
1: 배우셨어요?
0: 아니, 아예 몰라요.
1: 부에노스 디아스.
0: 이야.
1: 네. 베사메 무초는 아시지 않아요?
0: 베사메 무초. 산초.
1: 베사메 무초. 네.
0: 산초.
1: 오, 너무 우리,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지금요. 일단은 멕시코가 저희가 좀 아픔이 있는 아유, 우리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섭외된 지가 한 몇 주가 됐어요, 선교사님.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1: 이 사이에 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0: 더
1: 나는.
0: 밝은 얼굴로 더 밝은 얼굴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지만
1: 네.
0: 오늘 자꾸 이게 생각이 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네. 이제 천국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갈 텐데요.
1: 그럼요.
0: 자, 멕시코 이번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역하시는 곳도 좀 궁금하고요. 과달라하라.
1: 과달라하라.
0: 이 보그마요를 한번 그래도 짧게 우리 선교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과달라하라는 앞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0: 예.
2: 이제 이 과달라라는 교육도시 또 관광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들은 저희가 주로 과달라하라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이제 조금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2: 그리고 이제
1: 네.
2: 예, 요즘 이제 뭐 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멕시코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과달라하라는 천주교 그 비율이 더 훨씬 높습니다.
0: 예,
2: 그래서
0: 예.
2: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 이 사역지에 들어올 때는 교회가 아예 없었어요. 현지 교회도 없었고 저희가 처음 들어왔었고 그때는 이제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예.
2: 집만 먼저 지어지고 아무것도 부대시설도 학교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그런 시기에 들어왔는데
0: 예.
2: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야, 그러면 선교사님 이렇게 현지에서 이제 네. 멕시코에서 사역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네, 제가 2012년부터 멕시코에서 와서 이 지역은 201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 와, 이야. 그럼 거의 13-14년.
2: 네네.
1: 네. 지금 최은영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어 수업이 있으셔서
0: 네.
1: 지금 멕시코가 오후 4시 반이에요. 애들이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될 시간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면
0: 거예요?
1: 네, 가셨어요.
2: 죄송합니다.
1: 수업을 인사하고 가시지. 네, 또 한국어 수업이 있어서 자리를 네, 떠나셨습니다.
0: 여러분
1: 네.
0: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 네.
0: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시면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인자한 외모세요.
1: 맞아요.
0: 아니, 지금 멕시코 사람들도 우리 선교사님 네. 보시기만 해도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질.
1: 너무 좋아하실 것
0: 같아요. 그럴 줄 아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수연피디님?
1: 네, 너무 멕시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멕시코 분들이 한국을 또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아니, 정말 요즘에 뭐 응원을 해도 막 다 한국어만 하던데 이게
1: 그러니까.
0: 웬일입니까? 선교사님?
2: 네,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뭐 한국 드라마, 뭐,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0: K-pop 이런 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
1: 그런 것들이 좀 선교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되나요, 선교사님?
2: 어떻습니까?
0: 아, 그렇죠. 당연히 되죠. 사실은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막뭘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뭘막 해내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게 오히려 우리 현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주고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한다고 하기보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멕시코 선교를 위한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우리 선교사님을
2: 아,
1: 위한.
2: 그렇죠. 야, 멕시코는 정말 축구에 진심이죠, 선교사님. 이번에
1: 그러니까.
2: 월드컵 좀 직관하셨습니까? 직관?
0: 네, 그첫 번째
2: 경기
0: 한국하고 체코전은 직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역전승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멕시코 우리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응원해줘가지고 경기장 전체가 막 울릴 정도로 그렇게
1: 진짜.
0: 응원을 해줬어요.
1: 너무
0: 네, 그래서 네, 축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축구를 더 좋아하는
2: 잠깐만.
0: 것 같아요.
2: 그러면 한국과 멕시코 할때 이거 응원 상황 어땠어요? 한국과 멕시코는 또 다르잖아요.
1: 그때는 뭐
2: 이거
1: 당연한 거
2: 선교사님
1: 아니겠어요?
2: 어느 응원석에
1: 그러니까 어디 앉으셨? 아, 가진 않으셨을 것
2: 아,
1: 같고.
2: 가진 않으셨고.
0: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저희 교회 한인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이제 TV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경기를 틀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멕시코 경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을 넣어주면 서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네, 그랬었습니다.
1: 그러니까
2: 좋아요,
1: 너무
2: 좋아요.
1: 좋네요.
2: 자, 이 멕시코 땅 지금도 이제 오후 4시 반이에요. 정말 멕시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해도 뭔가 잘 이게
1: 맞아요.
2: 안 나와요.
1: 그럼요.
2: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는 거 이게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그먼 땅에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0: 네, 저희가 한국에서 군산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우리 제가 새 들어 살던 집의 형님이 저를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인도해 가지고 거기 10살 때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성장을 했고, 40살 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이고요. 2008년도에는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2: 먼저
0: 핫텀이 끝난 이제 4년 뒤에 2012년에 멕시코로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사모님한테도 우리 멕시코 가자 그럴 때다 동의하시고 이렇게 바로 동의하셨어요?
0: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냥 필리핀에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그 필리핀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동료 선교사님들이 함께 합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멕시코에 가서 이런 좋은 교회를 또 이런 선교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멕시코에서 이제 저 청빙이 왔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런 좋은 교회를 또 그런 선교의 모델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지요.
2: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언어 아니에요, 이게
1: 그러니까
2: 지금
1: 맞아.
2: 한국말 하면은 가겠는데
1: 필리핀어랑 멕시코는
2: 이 스페인어 아니에요,
1: 스페인어
2: 스페인어.
1: 너무 다르잖아요.
2: 아니, 원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언어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아니 뭐 제가 그때만 해도 멕시코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영어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가 미국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거기 가서 뭐 영어 하면 되지. 그리고 차차 뭐 에스파니얼이 이제 사용한다니까 차차 배우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가 안 통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힘들었죠, 처음에 와서.
1: 진짜 왜 에스파뇨를 이 스페인어가 네.

0: 브라질에 취재를 갔어요. 네. 제가 브라질에 상파울루에 아마존가 그때 아마존 같이 아마존 취재
1: 네.
0: 갔는데 내가 너무 당황한 거는 아예 모르겠네. 간판에 영어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비슷하지도 않고
0: 여기가 호텔인지 식당인지 이게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
1: 게다가 선교사님께서는 그때 가셨을 때 처음 가신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네. 다행이었던 것은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 선교를 같이 했기 때문에
1: 한인교회 하면서
2: 네, 오전에는 한인 예배를 드리고
1: 예.
2: 또 오후에는 선교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같이 했었어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통역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0: 오히려 그렇게
2: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네. 사역을 했었죠.
1: 그럼 자, 지금도 한인교회랑 현지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2: 네네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교회가 두 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행복한 교회를 이제 원 기점으로 두고 한인교회요.
1: 네.
0: 그러면서
1: 네네.
0: 현지에 로뎀교회를 로뎀 개척해서
1: 교회.
0: 교회가 네네. 두 개더라고요, 선교사님.
2: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그 한인교회도 선교하기 위해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날 뭐 그다음에 수요일날 그때는 금요일날 새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인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지 교회를 섬기고 또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태권도 사범인데 와서 또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 아내는 한글 교사로 또 한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1: 네.
0: 선교사님 원래 태권도 전공이셨어요? 아니면 선교사님 하시면서 전공한 거예요?
2: 아,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태권도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3단을 따고 내가 이거 태권도 뭐 계속 뭐 하겠나 그리고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1: 네.
2: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그만뒀었는데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0: 예.
2: 제가 태권도 한 걸 아시고 야, 너 태권도 꼭 4단 따가지고 사범 돼가지고 나가 선교지에 가면 그게 큰 무기가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선교지 나오기 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4단 따고 사범 자격증 따고 연수 받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0: 아유 뭐 그 정통 사단이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네네.
0: 아니, 그런데 네. 이 정통 사단 선교사님이 그 치안이 사실 불안하잖아요.
1: 멕시코. 아 맞아요.
0: 그때 권총강도를 만났는데 지금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제가 해보고요.
1: 네.
0: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사역하시는데요.
1: 네.
0: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 도대체
0: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1: 네.
0: 저희가 여러분에게 좀 이게 좀 찬양이 나올 텐데요. 찬양 나올 때는 찬양을 들으시고
1: 네.
0: 그러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보면서 우리 감동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7월의 첫날 멕시코 김광철 선교사님의 사역 그 영상을 지금 5초 뒤에 보여드립니다. 5, 4, 3, 2, 1

0: 정규설 미군은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같아요.
1: 네, 여기는 이제 저희 현지 교회 앞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교실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태권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0: 네. 방과후 교실 타자.
1: 예, 네, 여기는 이제 방과후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실입니다.
0: 다 똑같아. 이게
2: 그러니까요.
0: 어느 땅이든지 간에 가르치고 또 이런 지금 친구들 뭐 컴퓨터 수업도 하고요.
1: 네네.
2: 교구 수업도 하고.
0: 이야, 여러분들 한번 찬양과 함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 네, 맞아요.
0: 멕시코 땅. 여러분, 과달라라. 예.
2: 야. 어디에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태권도 옷을 입고 있군요.
0: 네. 야,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도 또

0: 복음을 전하시는
1: 심사하기 전에 네. 심사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아. 심사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다 가족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이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 운동할 때에도 시작하고 끝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2: 이야. 아이들이 태권도를 좋아하나요, 선교사님?
1: 네, 많이 좋아하죠. 여기 멕시코에서는 태권도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고급 스포츠예요. 아~ 그래서 다른 이제 체육관들은 예. 장비들을 자기들이 다 개인적으로 사서 가지고 다녀요.
2: 네.
1: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체육관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0: 오, 태권도 한다 지금.
2: 이야. 잘한다. 저도 파란 띠까지 땄거든요.
1: 오, 아니, 근데요. 대단하십니다.
0: 와. 지금 친구들 중에는 검정띠는 안 보이네요.
1: 네, 여기 아이들이 끈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 띠가 최고 지금 띠에.
0: 아, 검정 띠까지 안 가요? 네,
2: 저도 끈기가 부족해가지고 파란 띠까지.
0: 네. 그게 더 신기한데.
2: 그래도 잘한다.
0: 잘한다. 네. 태권. 이야,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와, 좋습니다. 이야, 7시 47분입니다. 네. 49분까지가 정규방송이어서.
2: 맞아요.
0: 선교사님, 저희가, 네. 저희가 권총강도 만난 이야기 있었잖아요.
1: 네.
0: 아, 이거, 이 얘기는 저희가 49분 이후에 정규방송 네. 이후에 듣고요.
2: 길어질 것 같습니다.
0: 지금은. 네. 기도 제목 한번 좀 짧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1: 예,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금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땅도 저쪽에다가 한 300평 되는 땅을 지금 구입해 놨고요.
2: 예. 네.
1: 마무리 이제 서류 마무리 작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귀한 사역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7월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예. 메리다의 젊은 성교사님 가정이 오시는데
0: 또 오시고
1: 그 성교사님과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그 선교의 동역의 열매도 빼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섬기는 이 선교의 모델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귀하시다. 제가 언젠가 멕시코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요. 가면은 우리 김강철 선교사님
2: 봐달라 하라로
0: 꼭 한번 찾아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보고 오십시오.
0: 예, 선교사님 오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49분 네.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만나뵙고요. 자, 수현 PD님 저희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2: 네, 오늘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셨으니까요.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네. 저희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 있죠.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분께 영광이 되는 길을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스토리 안으로, 그러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공동 저자라고 지지난주에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담아내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하는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미래를, 장래를 정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무언가를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믿고 우리가 뭐 동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만,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의 유익을 뭐 구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이웃의 기쁨을 찾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0: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그 길,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분께 기쁨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 많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찾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이고, 돈이고, 소유고, 뭐, 이런 거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물질이든 소유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만약에 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외모고, 아름다움이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에만 꽂혀있고, 정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면, 또 언젠가는 결국 아마 속으로 죽어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죽고 또 죽고 죽음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한동안 힘을 누리고 뭐를 할지라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 빠지고 힘들어지겠어요.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온 삶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속에 온전한 만족함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방학 시간표를 소개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꿈나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밥 먹기.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줄넘기. 1시간 동안 밥 먹고 1시간 동안 줄넘기를 하겠다는 이 아이의 야심찬, 하지만 어딘가 허술한 시간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되시죠? 이 아이의 시간표를 보고 있노라니 어쩌면 우리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우리는 참 수많은 계획들을 다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때쯤에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때쯤에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우리 눈에는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죠. 초등학생의 시간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허술한 나의 계획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좀 잘 지내셨어요?
1: 아, 네. 뭐 잘 지냈습니다. 네.
0: 답이 이상하신데.
1: 제가 네. 사실은 이제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0: 네.
1: 이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0: 네네.
1: 수련회 때 뭐 한 두 시간짜리 집회를 세 번 했습니다.
0: 네, 네, 그랬죠.
1: 그래서
0: 네.
1: 막 그 진액을 쏟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으로 수련회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직후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좀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이제 올라오냐면
0: 네.
1: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서운하다. 좀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표현을 안 하세요. 목사님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수련회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못 받았나 봐요. 내가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두었는지
0: 네.
1: 그 막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0: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1: 그래서
0: 네.
1: 이제 괜히 이제 혼자 다운되고
0: 네.
1: 혼자 이렇게 힘 빠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7월 1일 월상 예배 새벽 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가 하면
0: 네.
1: 나도
0: 네?
1: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0: 네.
1: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제가 막 그 졸업 가운 이제 박사 가운도 안 하고 그걸로 100만 원을 다 헌금도 드리고 막 그럴 정도로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잖아요.
0: 네.
1: 하나님 은혜를 구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갔다 와서는
0: 네.
1: 그만큼 감사를 표현을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서운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울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아, 내가 참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서운하실 텐데.

0: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1: 네.
0: 아침입니다.
1: 아,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나도 뭐 이런 음성도 들으시고 하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표현을 안 했던가요, 목사님? 반성하겠습니다.
0: 아닙니다,
1: 자,
0: 아닙니다.
1: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0: 네.
1: 중에 네.
0: 아닙니다. 아니에요.
1: 아, 근데 사실 다들 정말 말씀으로 표현을 잘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제가 네. 이, 그, 감사 무브먼트를 한번, 네,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게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저희가
0: 맞아요.
1: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게 뭐, 우리의 어떤 이 지역교회 목회자 분들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조금 더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만, 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았고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0: 엎드려 절반인
1: 아,
0: 것 같은데, 너무 이거.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도 왜 수련회를 망설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아마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정말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네, 우리 9312번이 문자 주셨네요. 목사님 늘 좋은 목소리로 말씀과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경청하면서 출근 중인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편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1: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 샤이한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문자로 다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오늘이 7월입니다, 목사님.
0: 네.
1: 이제 상반기가 다 끝이 났고요.
0: 네.
1: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0: 네.
1: 네. 이 앞으로의 어떤 좀 사역적인 계획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일단 성도로서는 감사하는 하반기가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목사님. 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0: 네. 일단 저희가 좀 상반기 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1: 네.
0: 7, 8월은 약간 이제 안식하고 좀 쉬고 또 부서들도 우리 수련회 때다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겸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쉬는 시간 가지면서 이제 좀 전도하는 일이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1: 네.
0: 주변에 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그런 일들 조금 이제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좀더더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네.
1: 아, 알겠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진짜 좀 뭐랄까? 상반기 때 정말 많이 달려왔잖아요.
0: 네.
1: 많은 또 지역 교회들도 그러실 거고요. 이 하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전도, 이 모든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 오브 송스 노래 중에 노래는 찬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할 텐데 이 시간 주제 찬송가 한 곡을 듣고 또 찬양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죠. 목사님 오늘 어떤 찬송가로 함께 할까요?
0: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찬송가입니다.
1: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0: 아,
1: 한데,
0: 그래요?
1: 네. 왜냐면 이걸 들으면 약간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힘이 샘솟는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찬송가라서 어떤 말씀 나눠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찬양 듣고 올 동안,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마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소개해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3927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청취 소감이나 혹은 목사님을 향한 네, 그런 말씀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함께 좀 이야기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말씀의 시간 이어갈게요.

0: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주제 찬송가고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바탕으로 오늘 최재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제목과 또이 본문의 구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사야 42장 16절을 통해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오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을 살게 하시는 오늘의 위로.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본문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 아멘.
0: 아멘.
1: 어린 시절 산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있다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길이 없어졌습니다. 헤매는 사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산의 해는 빨리 집니다. 어두워지면 있는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산행에서 또렷이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저 울면서 걷고 또 걸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기절하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워낙 장난의 전력이 상당한지라 집에서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있다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맹인의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맹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0: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고향으로 언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1: 아멘.
0: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안내할 것이다.
1: 아멘.
0: 또한 암흑이 광명되고 굽은 길이 곧은 길 될 것이라 하십니다. 가장 은혜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 아멘.
0: 맹인은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삶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송은 한많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암흑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은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1: 아멘.
0: 하나님의 임재는 내일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바로 지금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1: 아멘.
0: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국에서의 16년 목회를 뒤로 하고 한국에 나왔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언제나 눈물의 포인트는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였습니다.
1: 아멘.
0: 이 찬양이 감사한 것은 자칫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바로 시선을 옮겨준다는 점입니다. 후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1: 아멘.
0: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1: 아멘.
0: 주님은 우리가 맹인인 것을 아십니다. 헤매이는 나를 아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1: 아멘.
0: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1: 아멘.
0: 내일이 아니라 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나요? 내일이 보이지 않나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겁니다.
1: 아멘.
0: 기뻐 뛰며 주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겁니다.
1: 아멘.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찬양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목사님. 아, 우리가 맹인이구나라는 생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람이란 사실이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참 맹인들인데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좀 잘못 알고 살아왔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9312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품은교회를 섬기는 서정희 집사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상반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글로 다 적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0: 아니어 삼아주시고 또 앞이 막막할 때도 방황할 때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알게 해주시고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맹인 될때 맹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 좀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는데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 9312번님, 서정희 집사님께서 이런 감동까지 남겨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하네요. 네.
0: 목사님께서 이번 말씀 준비하시면서 좀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맹인이죠. 오히려 맹인이 아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고 위험한 길로 갈수 있죠.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간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가장
0: 아멘.
1: 좋은 길일 거예요. 근데
0: 맞습니다.
1: 내가 눈을 뜨고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0: 네.
1: 주님 보실 땐 안타까울 텐데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0: 네.
1: 그러한 길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온전한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 그 부분이 참 신앙생활의 과제이고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사실 오프닝은 제가 항상 목사님께서 어떤 방송 내용을 이제 정해 주시거나 하시기 전에 제가 항상 작성을 하는데 오늘 보면서도 되게 좀 뭔가 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초등학생 그 이제 방학 시간표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 한 시간 동안 밥 먹기, 뭐, 한 시간 동안 줄넘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유치한 시간표를 짜고 있는 맹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눈 감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좀더 의지할 수 있기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축복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쳐볼까요?
1: 네. 주일 오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 헌신예배에 설교하고 왔습니다. 두번 놀랐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본당을 거의 채웠더라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예배를 마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럽니다. 오늘 많이 빠지신 거라고요.
0: 이야,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요?
1: 성도님들의 예배 충성도가 높답니다. 예배 충성도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방송 가족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충성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호크마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 더위에 지칠 수 있는 요즘,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호크마. 이 뜻을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라는 거는 결국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네요, 목사님.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호크마를 가지고, 네, 다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충성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OS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